인데요. 해방은 외부 억압에서 벗어났다, 풀려났다는 수동적 의미가 있어서 빛 광자와 돌아올 복자를 쓰는 광복이란 말을 써서 이 광복절이란 이름을 택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 광복을 맞기 위해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 그 상처가 완전히 가셨다고 하긴 어렵지만 우린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이제 8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 잘 지켜봐야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차분하게 거문고 음악 듣겠습니다. 가진 회상의 첫 곡 상령산인데요. 정대석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 차분하게 우리에게 사색을 허용하는 음악이죠. 가진의상 중에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이라서 81년 전에 오늘의 감격의 시간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 여기저기에 아직도 당시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없진 않지만 어느새 8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의 흔적은 기억하되 이제 81주년 광복절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곡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에 있었던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대성 작곡의 교성곡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실리악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경미 작곡 두 대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독주곡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백성기 작곡 대금 독주곡 비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작곡상은 한국 문화의 발전과 창의적 음악 양식의 정착, 또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표로 해서 1977년에 제정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셨고요. 오늘은 2007년에 있었던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구약성서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오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작곡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계절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이 다르다,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다 라고 노트에 적었는데요. 축복받은 사계절을 관현악 곡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곡은 계절별로 나뉘어서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계절은 3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가을까지 연주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봄 1장은 대한민국의 웅비하는 모습을 대규모 관현악의 팡파르로 시작하고요. 봄의 제2장은 음렬의 표현주의적 현대기법을 우리나라 전통기법과 조화시켰고요. 제3장은 3+3+2박의 강렬하면서도 경쾌한 리듬에 우리 가락의 신명을 더한 곡입니다. 여름 역시 3장인데요. 제1장은 여름날의 나른함을 진양조 장단에 실어 시작하여 확대시킵니다. 제2장 천둥, 번개, 그리고 폭우는 뇌성병력의 소리를 전묘주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제3장은 수제천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가을 3장의 제1장은 풍요의 가을을 알리는 경쾌하면서도 들뜬 팡파르로 시작되는데요. 관악기의 이중

공주, 삼중주가 특별합니다. 가을 2장은 한국의 가을인데요. 제한된 악기 편성과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방가르드적 소리의 입체적 표현 양식, 그리고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의 함축성과 반복성으로 이미지화시켰습니다. 제3장은 가을의 풍요한 소리를 담은 곡인데요. 가을과 결실을 대표하는 태평소의 가락이 신명나게 펼쳐지고요. 곡의 말미로 가면 각 악기별로 독주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중에서 오늘 가을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선이 지휘하는 온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들으셨는데요. 김원선이 지휘하는 온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 3개의 악장으로 총 12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된 2006 국악 관현악 축제에서 겨울 세 곡을 제외한 총 9곡이 연주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은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입니다. 이 곡은 고 김수영의 시 풀을 위해 작곡한 음악입니다. 작곡가 김대성은 오래전부터 이 시를 형상화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땅의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풀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형성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창단 기념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작품 의뢰가 왔는데요. 그때 작곡자는 바로 이 시가

가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죠. 이 시의 이미지를 합창과 관현악으로 형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곡의 모티브는 풀, 바람, 풀뿌리의 선율을 설정했고요. 이 모티브는 전체 곡을 통일성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창은 민요적인 선율을 근간으로 하지만 서양의 삼화음 진행과 한국적인 부가화음적 진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동해안 별신굿의 백이장 장단이 나오는데요. 이 장단은 풀이 일어나는 것을 형상화한 부분이고요. 전통음악의 긍정성과 힘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세야세야 음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서양의 선법이나 무조적인 음악, 반음계적인 진행, 또 우리 가곡의 선율도 써서 시인의 갈등과 희망을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악기 편성은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하고 서양 악기도 몇몇 더했는데요. 두 대 홀은 바이올린 독주, 팀파니, 베이스, 타악기 글로켄슈피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양악이 향악화돼야 한다는 작곡가의 오래된 신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런 악기들이 마치 국악기처럼 국악 관현악에서 효과적으로 녹아나도록 했습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듣겠습니다.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 윤성원의 바이올린, 김경수의 팀파니, 류재근의 글로켄슈필, 손승용 이동근의 홀은, 안형모의 생황, 정수정 정지선의 콘트라베이스, 정치용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들으셨는데요.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 윤성원의 바이올린, 김경수의 팀파니, 류재근의 글로켄슈필, 손승용 이동근의 호른, 안형모의 생황, 정수정 정지선의 콘트라베이스, 정치용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위해 작곡한 곡인데요.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이경미 작곡의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Construction 3란 곡입니다. 이 곡은 두 대의 12줄 가야금을 위한 작품이죠. 두 대의 가야금을 작곡자는 C실과 날실이 얽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했습니다. C실과 날실이 얽히고 설켜서 직물의 구조를 이루어가듯이 두 대의 12줄 가야금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음들의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어가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첫 번째 가야금, 두 번째 가야금의 역할을 C줄과 날줄의 개념으로 접근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야금이 제시하는 선율적 소재들이

두 번째 가야금에 의해서 대위적으로 모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직물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가듯이 점차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다가 다시 다양한 방법의 대위적인 모방을 하면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두 대의 가야금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직조에 나가는 방식의 구조적인 음악,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듣겠습니다. 임은정의 제1가야금, 박세연의 제2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경미 작곡의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들으셨는데요. 임은정의 제1가야금, 박세현의 제2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거미게 만든다. 매년 11월 중순경 금강이 검붉게 물들어갈 때면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날아오른다. 이 곡은 금강의 겨울,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인 가창오리 때의 화려한 비상과 군무를 대금의 음률에 실어 묘사한 작품이므로 곡명을 비무라 하였다. 곡의 분위기가 그려지는데요. 곡은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악장은 철새들의 비상을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으로 표현했고요. 제2악장은 철새들의 군무를 현대적 기법을 써서 구사했습니다. 백성기 작곡의 대금독주곡 비무 듣겠습니다. 임재원의 대금독주입니다.

백성기 작곡의 대금 독주곡 비무, 제1악장 철새들의 비상, 제2악장 철새들의 군무 들으셨는데요. 임재원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에 있었던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대성 작곡의 교성곡,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그리고 실내악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경미 작곡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독주곡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백성기 작곡 대금 독주곡 비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여창가곡 한 곡 듣겠는데요.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우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저 하려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일동 말동 하여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 들으셨는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로서 삼복더위에 말복을 보냈고요. 오늘 광복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광복의 뜨겁고 벅찬 기운은 아마도 말복과 같은 복날의 그 뜨거움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달라져서 다행입니다. 토요일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딱히 명백하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곁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사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영국의 고고학자 닐 올리버의 책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귀하고 특별하죠. 그러니 그 특별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존재하는 이들만큼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많은 이유를 다 알아야만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오감도의 푸른 하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 학생들 사회에서 좀처럼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나 순위 같은 걸로 줄 세우는 분위기, 이거 너무 아쉽죠? 방학 동안만큼은 학생들에게 좀 편안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모래의 북천이 맑다 건을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세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권용덕입니다.
0: 네. 한번 오셨었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에게 안부 인사 좀 해주세요.
1: 제가 22년도에 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라는 책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몹시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책을 쓰고 계셨어요.
1: 그 이후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네. 책을 계속 쓰게 됐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해주신 책이 11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네. 끊임없이 책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1: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0: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또 박사 과정을 하신다고요? 아니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1: 후회하고 있어요. 네. 너무 바빠서.
0: 어떤 부분을 네. 더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1: 제가 졸업한 친구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취업이나 이직이나 뭐 독립에 필요한 것들.

0: 요즘에 이제 노화와 관련된 것들,
1: 아,
0: 이런
1: 장애를
0: 것들.
1: 가진 학생들의 노화.
0: 네, 이제 그런 전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때에 맞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과정, 이참에 그냥 성인기에 필요한 그런 공부들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네, 버겁고, 네.
1: 시쳇말로 빡세고.
0: 그쵸. 그리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저 교사지만 학교 가기 싫은 날이 되게 많더라고요.
1: 무지하게
0: 네.
1: 많습니다. 그리고 왜 마음의 부담은 이미 한가득인데,
0: 맞아요.
1: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뭘할 때도 계속 약간 뒤가 뜨겁지 않으세요?
0: 네, 그래서 조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1: 등록금을 내셨을 테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수교사에게는 제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셨었어요. 이게 이제 졸업 후에 찾아오거나 연락이 되는 아이들이 없다. 좀 이런 얘기였는데, 아직 그래요? 아니, 선생님한테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뭐 특수교사 제자 없다라는 말은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후에 찾아오거나 또는 연락되는 아이들이 대체로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뭐 장애 자체가 원인이거나 졸업 후 아이들의 삶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관심 자체가 옅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특수교사는 제자를 그냥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연락하거나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고, 제자와 그 제자의 부모 또한 이제 먼저 찾아오고 연락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마음의 온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보다는,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너무 좋아했는데 안 찾아가고
0: 네, 저도요.
1: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관용덕 선생님은 그때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좀더 강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돌봐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이고, 애들이 좀 빨리빨리 졸업하고 가서 그냥 자리 잡고 지들 삶을 잘 살면 좋겠다. 이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좀
0: 맞아요.
1: 어떻게 지내고 그 이후로 이게 잘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그딱 말씀하신
1: 네.
0: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
1: 네. 어느새 20년 되셨잖아요.
0: 같아요. 네.
1: 네. 제자들도 뭐 그러면 거의 40이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0: 네, 맞아요. 제가 한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이제 마흔이 되어가는
1: 네.
0: 친구들도 생겨나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도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요즘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고요. 뭐 장애가 좀 심해서 연락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통해서
1: 통해서.
0: 안부를 전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동창회처럼
1: 네.
0: 1년에 두번 주기적으로 만나는
1: 네.
0: 그런 모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뭐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선생님, 근데 한번 제자는 그냥 계속 10대로 보이지 않으세요?
0: 맞아요. 아이들도 저를 자기들이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들지만 그때 학생처럼 이제 행동하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똑같은 것 같아요.
1: 네. 그게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살짝 돌아가는 듯한, 네,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부모, 가족 등 8팀을 인터뷰해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책이더라고요. 이번 책이. 네. 어떤 얘기 담았는지 살짝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내고 연락하면서 이제 지켜봤던
1: 네.
0: 이제 뭐 짧게는 6년, 길게는 이제 30년 넘게 뭐 같이 이야기하고 지원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덟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제 뭐 장애 인식, 그 유니버설 디자인,
1: 네.
0: 노동, 뭐 부모의 삶, 발달 장애인의 자립,
1: 네.
0: 통합 교육, 그리고 요즘 발달 장애인의 대학 진학, 그리고 건강과 노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학교 교육과 대학 진학이나 뭐 노동과 자립,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뭐

0: 노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결국 한 사람이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경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고 보편적인 고민인 것 같아서 그 장애인의 삶을 뭐 특수한 사례로 가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그냥 삶의 고뇌로 그냥 그들의 삶도 바라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선생님 혹시 특수학교도 네. 그냥 다른 학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시나요?
0: 특수학교 저는 이제 뭐 특수학교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특수학교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다 뭐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특수학교는 너네끼리 분리되어 있으니 그건 좋지가 않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 분리되어 있는 교육 환경이 더 맞고
1: 네,
0: 잘 어울린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1: 네.
0: 실제로 매년 특수학교가 계속 증설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특수학교도 그냥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육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또 책에 이제 이 질문이 진짜 나와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졸업 후에 만난 적이 있는가.
0: 네.
1: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0: 네. 그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어울리던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1: 네.
0: 제가 그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딱 두 명을 봤어요. 그렇게
1: 두 커플.
0: 그렇죠. 커플이라고 네네. 얘기해도 되겠죠. 친구들. 네. 그렇게 네. 봤었는데.
1: 네.
0: 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학교를 함께 다녔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졸업 후에 만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도 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또 궁금하다고
1: 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만나게 되는 지체장애나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발달장애 친구들은 잘 못 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1: 네.
0: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장애가 심해서 뭐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좀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세상을 조금 함께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이제 친구들도
0: 네.
1: 그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전화해서
0: 네.
1: 나와 영선아 나와 오늘 놀자라고 네. 말하는 게 조금 네.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얘가 불편해하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0: 네.
1: 뭐 내가 잘 맞춰줄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장애를 가졌어도 근데 이제 과연 나랑 노는 게 그 친구에게는 즐거운가? 즐거운 게 맞나? 그런 게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매일 만나는 공간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어디서 만나야 될지 또는 나올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지
0: 네.
1: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연락은 못
0: 맞아요.
1: 하는데 궁금하긴 하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심지어 이제 특수교사들도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럼 제가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연락해봐라.
1: 네네.
0: 연락해서 물어봐라.
1: 네.
0: 물어보고 만나봐라.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할 게 아니라 전화해봐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만난다.
1: 그렇죠.
0: 네. 개인적으로 개인 성향상 뭐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뭐 아 나 뭐 바빠서 못 만난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걱정하게 되면 네,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1: 아무것도 못하는
0: 네,
1: 거죠.
0: 저는 네. 항상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먼저 연락해보는.
1: 네.
0: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아이 졸업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연락하는 편입니다.
1: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0: 네.
1: 너 나올래? 너 나랑 노는 게 재밌으면 나올래? 라고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근황만 물어보고
0: 네.
1: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만날까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되는데 네. 이제 우리는

0: 그게 어려운 거죠, 괜히.
1: 걱정이 더 많은 거죠. 맞아요. 네.
0: 네, 여기서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현준의 이야기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1: 혹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라는 물음에 현준이는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펼쳐놓았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투표로 되었는데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장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했어요. 민준이 엄마랑 저희 엄마랑 다 잘 지냈고요. 고등학교 때 다시 같은 학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도 인사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임수진 선생님이 유독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진짜 좋은 기억만 있네요. 현준이에게 초등학교 생활은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였다. 이후에 이어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친구, 선생님에 대한 물음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성적이 중요해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쩌면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그나마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 기간에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낼 수 있다. 그래서 현준이도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더 선명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성적에 따라 학교가 나뉘고 그 학교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성적이 모든 것을 앞서는 상황에서 통합교육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0: 4세 고시, 7세 고시 진짜 문제가 큽니다. 네. 현준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1: 네, 현준이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0: 네.
1: 그래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길 기다렸다가 이제 마주치는 순간 실수 없이 막 이야기하는 아이였는데
0: 네.
1: 그 선생님들도 처음에 현준이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눈을 최대한 덜 마주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이 본인도 바쁜데
0: 네.
1: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요.
0: 아.
1: 근데 이런 현준이의 변하지 않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0: 네.
1: 자기는 졸업하면 시골에 가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고 항상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아빠의 꿈이었던 거죠.
0: 아. 네.
1: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졸업 후에 함께 시골에 가서 살자고 하는 거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졸업이 다가와도 아빠는 시골에 가지 않았죠.
0: 네.
1: 아빠는 그냥 이제 서울 토백이었고
0: 네네.
1: 네, 그냥 서울 생활이 좋았던 건데 아빠만 믿고 이제 있던 현준이는 진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꿈을 대체할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결국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훈련 기간에 가게 됩니다.
0: 훈련 기관이 일정 네. 기간인 거잖아요. 그죠?
1: 보통 기간마다 기간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연장이 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0: 계속 그러면 그냥 기관에 있나요? 아니면 네. 훈련을 끝내고?
1: 그렇죠. 그 현준이가 이제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0: 네.
1: 거의 그 약 2년 정도의 직업 훈련이 끝나고 이제 첫 직장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서관 사서 보조가 돼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0: 네.
1: 네, 다행히도 그 2년 동안 이제 제법 성장했던 터라 이제 도서관 근무에 잘 적응을 했었고
0: 네.
1: 1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년 더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무기직으로 이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0: 네.
1: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도서관 특성상 이게 말을 못해서 이 답답함이 싫었던지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보조강사로 이제 활동하게 돼요.
0: 강사하면 이거 딱 아니에요?
1: 그렇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0: 네.
1: 이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제 약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마냥 즐겁게 일을 했지만 사실 그게 근로기간이 5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0: 정규직으로 갈 어떤 기회는 없었을까요?
1: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취업했던 일자리들도 사실 카페에서도 3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고깃집에서 에어컨 청소 업무

0: 것도 10개월을 하게 되고, 그다음 종합병원에서 약제조 하는 것도 3개월 하게 돼요. 현준이가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참 잘해서
1: 네.
0: 이 면접이 바로 통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직 준비하는 동안도 제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거의 쉬는 틈이 없이 거의 다 취직이 되긴 했는데
1: 네.
0: 뭐 하지만 그 도서관 근무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만뒀었고 그 뒤에 이제 취업했던 것들은 다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연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후에 제가 이 아이의 직업적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양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잠깐 연계를 했었습니다.
1: 그 직업적 태도에 어떤 게 좀 가장 부족했을까요?
0: 이 친구가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취업할 때 뭐
1: 네.
0: 이게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봐도 사실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기능보다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적 태도가 더 근속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1: 네.
0: 나오거든요.
1: 네,
0: 뭐
1: 네.
0: 예를 들면 뭐 직업 직장 예절이나 뭐 이제 뭐 청결 유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예절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1: 네네.
0: 예절적 측면에서 조금 네,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 서툴러서
0: 네
1: 네네.
0: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1: 네, 직장 중에는 장애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뽑는 곳이 그래도 많아졌잖아요.
0: 네,
1: 예전보다는
0: 네.
1: 많아졌어요. 뭐 의무적인 것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이유가 꽤 있죠.
0: 네. 아마도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걸 이유로 쉽게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관련된 실태 보고서를 봐도 대부분 1년 계약이 제일 많다라고 나와 있고요.
1: 네.
0: 말씀하신 장애 의무 고용률이 사실 3.1에서 3.8%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 비정규직 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그냥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곳이
1: 네,
0: 아직은 맞습니다.
1: 네, 퍼센트는 유지하지만
0: 네.
1: 완전한 고용은 되지 않도록.
0: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일자리도 이제 많아지기는 했고요. 근데 아직 그 발달장애인에게 노동이 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을 중시하는 그런 생산중심적 노동윤리로 인식되어 있어서
1: 네.
0: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1: 글쎄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갈 거다라고 하지만
0: 네.
1: 어떤 면으로 AI가 일을 하게 되면 로봇들이 일을 하게 네. 되면 이제 좀 버튼만 누른다든가 이렇게 조금 인간의 노동이
0: 네.
1: 그냥 규칙적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조금 나아지진 않을까요?
0: 네. 그 예전 그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들이 사실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1: 네.
0: 근데 지금은 아직 그 AI를 활용해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많은 일자리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1: 그러니까
0: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는 이제 뭐 포장조립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은
1: 네.
0: 상황입니다.
1: 이제 뭐 현준이의 경우에도 취업은 잘 되지만
0: 네.
1: 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만둬야 되고
0: 네.
1: 뭐 또 한 석 달 했는데 그만둬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짜증이 좀 날 것 같거든요.
0: 네.
1: 현준이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0: 네.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네,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래도 이직이 잘 된 걸 보면
1: 네.
0: 현준이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뭐 슬프게도
1: 네, 네.
0: 현준이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뭐 자꾸 잘리고 자꾸 다른 곳에서 면접 보고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1: 그런 거 보시는 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0: 네. 좀 많이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1: 네.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0: 현준이가 뭐 다행히도 그 지금은 취업을 했고요.
1: 오!
0: 네. 다시 취업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1: 네.
0: 장애인 e스포츠단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요즘에 e스포츠 이제 컴퓨터로 게임처럼 하는 것들을 직업화해서 만든 건데
1: 네.
0: 내가 재택근무로
1: 아,
0: 운영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이 훈련을

0: 좀 받게 해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처럼 요즘에는 발달장애인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그 직무에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뭐 카페 바리스타, 뭐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의 우편물류원, 뭐 화가, 뭐 데이터 매니저, 휠마스터, 온라인 패커, 도시 양보가 이런 뭐 엄청 많은 일자리들이 매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쉬운 일자리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파쇄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는,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대학 같은 곳에서 파쇄 업무를 이제 위탁하는데, 그런 곳에 취업해서 파쇄만 하는 일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텀블러 요즘 많이 쓰니까 텀블러 세척 이렇게 기계에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텀블러 세척만 하는 텀블러 세척원이라는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물티슈 청소.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그 본인들이 좀 하기 껄끄러워하는 일을 장애인 일자리로 많이 내놓았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뭐 이제 추운 겨울에 하는 복도 청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물티슈로 청소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물티슈로 그냥 회사를 청소하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뭐 이런 물병에 있는 라벨 요즘 다 떼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수거 잘안 하죠 우리가. 그럼 그거 라벨만 떼는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1: 현준이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e스포츠가 아니라 입스포츠?
0: 아, 맞아요. 그 실제로도 그 보조 강사했던 거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사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많거든요. 다른 곳에도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안 되더라고요.
1: 뭔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막 많이 하는 그런 일자리가 좀 생기면 좋겠네요.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Someday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방학 맞이 교육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맺은 말 가운데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특수교사로서 그리고 이 책의 저자로서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이 책이 하나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교실에서 사회로, 보호에서 관계로,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어가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은 이미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얼마나 넓고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사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순리여야 합니다. 그 순리가 장애라는 이유로 멈추거나 꺾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넓은 자리를 내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 행복한 직업을 가진 저는 내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어른 되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 테니까요.
1: 근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거는 왜 학교에서 배우기가 어려운 걸까요, 선생님? 이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사실.
0: 네, 통합교육에서 어떤 걸 이제 지도해야 되냐라는 그런 물음이신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조금 넓게 우리가 보면
1: 네.
0: 사실 뭐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1: 네.
0: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그 진로가 진학으로 결정이 돼서
1: 네.
0: 학원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삶을 고등학교까지 이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도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는 그냥 장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 선택한 진로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학교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1: 네.
0: 해야 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준비를 학교 안에서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책 내용에도 있었잖아요.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0: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1: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0: 네.
1: 사실 도움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1: 이때 장애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장애는 그저 하나의 특징이고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의 다름일 뿐이고요. 이 다름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틀린 게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차이일 뿐인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장애라는 그 다름으로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네, 살아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고 대해야 한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0: 네. 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애 학생들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네. 그 길을 얼마나 넓고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사회 일원인 우리 모두의 몫이다.
1: 네.
0: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만 너도 당당하게 앞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들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몫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요?
1: 근데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고 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0: 네.
1: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환경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정이 아닌 이제 권리로 이야기를 하고 시혜가 아니고 이제 배려, 시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접근성을 이런 보장하는 것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한 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최소한의 약속을 그냥 지켜 나간다면
0: 네.
1: 모두가 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뭐 요즘은 진짜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좀 원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까요?
1: 네, 그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보니까
0: 네.
1: 그 장애의 삶의 어려움이 될 때를 살펴보면
0: 네.
1: 필요한 지원을 거부 네, 될 때, 그러니까 필요한 지원이 거부될 때, 그리고 접근 자체가 차단될 때,
0: 네.
1: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 장애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0: 네.
1: 무관심이나 차별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선생님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군요.
1: 네. 쉽지 않네요. 근데
0: 어른이 된다는 건 그 완벽해지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0: 어른이 되면 다 알 것 같고 어른이 되면 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어른과는 너무 다른
1: 맞아요.
0: 그런 삶이 펼쳐지잖아요. 누군가는 어른이 되는 건 자기 삶의 주어가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도 많아지고 선택도 많아지고 뭐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거죠.
1: 네.
0: 누구에게나 어렵고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작가님은 이게 지금 잘 되는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에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0: 네.
1: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미 특수교사가 되어서 20년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냥 뭐 만나왔던 그리고 만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 삶의 주어가 되어서 각자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끊김없이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냥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그게 저의 어른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그 태어나서 자기 몸 밖에는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1: 네.
0: 몸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0: 뭐 생각도 그렇고 몸의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내 몸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각자 다 자기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보면 네.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나 또 뭐 어떤 어려움을 가진 친구도 고유한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을 나에게 들려주는 존재.
1: 네.
0: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그 존중의 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래도 그런 삶을 많이 듣게 되시잖아요.
1: 네. 그 졸업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0: 네.
1: 사실 행복한 얘기보다는 슬픈 얘기가
0: 안타까운 얘기들
1: 조금 더 많아요.
0: 네. 네.
1: 사회에서 인식 개선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들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편견들이 많이
0: 네.
1: 생겨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여섯 분 모셔가지고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0: 같이.
1: 네. 그분들이 네. 퇴근하고 나서.
0: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글을 써가지고 좀 그 경험을
1: 맞아요.
0: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1: 네.
0: 거잖아요.
1: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느낀 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책으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에 전파하기 그렇고 알려줘서
0: 네.
1: 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현준이처럼 이게 네. 말이 많은 친구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1: 네.
0: 실제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이 없는 친구들이 안으로 뭘 겪고 있는지가 더 거기가 블랙홀일 수 있다고요. 네.
1: 이제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0: 네. 네,
1: 그런 게 조금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0: 네. 선생님 이제 끝으로
1: 네.
0: 통합 교육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1: 네.
0: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1: 네. 근데 현재 통합 교육은 뭐 통합 교육 자체는 이게 성적이 워낙 중시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모두들 수능 준비를 하느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통합 교육에는 관심과 존중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들 바쁘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한 번씩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직 사회가 온전 학교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나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래도
0: 네.
1: 더디지만 분명히 변화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뭐 누구나 다 같이 좀 느긋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자체나 뭐 그런 수능 중심의 세상을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더 느긋하고 서로 여유를 갖자라는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0: 선생님 우리가
1: 네.
0: 지금 수명이 좀 길어졌잖아요.
1: 네.
0: 대학을 조금 늦게 가면은 고등학생들이 약간 여유를
1: 네.
0: 갖게 될까요?
1: 글쎄요. 그래도 다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0: 그리고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도
1: 네.
0: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너와 다른 여러 가지 학생들 또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1: 네.
0: 앞으로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은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
1: 그렇죠.
0: 어디니?
1: 네. 세상이 너무 삭막해요. 저희가 어릴 때에는 뭐 친구를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감정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따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개념도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0: 네.
1: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점점 삭막해져가는 게 조금 느껴져서 아쉽긴 합니다.
0: 선생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글쓰기 공부하면 그 책이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1: 네, 지금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고
0: 네.
1: 네, 올해 아마 올해 말에 그 친구들 이름으로
0: 네. 네,
1: 책이 나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0: 그 네. 책이 나오면 이제 그 친구들과 선생님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0: 여섯 명 다 와도 되나요?
1: 저희 PD님이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이시지만 네. 미리 조르면 될 수도.
0: 네. 저는 뭐 그 친구들 이 책이 나와서 그 네.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누군가 읽어주고 이런 곳에 제가 아닌 그런 당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1: 네. 우리 그날은 어떻게 미리 한번 예약해 보는 걸로.
0: 네. 일단 책이 나오면 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1: 네. 지금까지 방학맞이 교육특집 세 번째 시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경소, 임지혜 가야금 연주 저만치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 이게 기본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학교 교육에서 제발 이게 기본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핫 서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훌륭한 스승의 입에서 제자의 귀로, 다시 그 제자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 우리 음악 바로 소리입니다. 악보라는 정형화된 틀을 넘어서 스승의 스승으로부터 오롯이 사람의 숨결을 타고 건너온 그 시간들을 우리는 구전심수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소리의 기교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평생을 바쳐 다듬어낸 삶의 깊이와 소리에 대한 지극한 마음까지 함께 이어받았기에 우리 소리가 이토록 진한 울림을 갖는 게 아닐까 해요.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로 전해져 온 온기와 집념, 그 깊은 내력들이 모여서 우리 시대에 더 넓고 찬란한 소리의 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아라연의 연주로 히히낙낙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아라연의 연주로 희희낙낙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스승의 소리를 귀로 듣고 가슴으로 품으며 자신만의 소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오랜 구전심수의 시간을 견뎌냈기에 오늘날 우리 소리꾼들이 무대 위에서 내뿜는 소리 한 줄기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아주 단단한 힘이 담겨 있는 건데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온기와 가슴으로 전해지는 예술의 가치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지난 수요일에 시작한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어느덧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에도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깊은 소리의 울림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음악이 흐르는 하루도 그 여정과 함께 우리 국악을 담은 이야기와 2부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사람과 사람이 이어나간 우리 소리의 참맛을 편안하게 느껴보셨습니다.

이렇듯이 봄이 오면 이산저산 꽃놀이도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도 하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과 춤도 추고 겨울은 또 옷도 헌고 삼천리 이강산에 백설이 날리며 송이 송이 송이마다 백발이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거느냐.

안소은의 노래로 신사철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전지영의 임방울,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 광대 중에서 일부분 나눌 거예요.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최고의 소리 광대였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꾸며드릴 거예요. 주말 2부 코너에서는 평소 하나의 음반을 집중해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음반 대신 특별한 소리 모음 준비해봤어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꽃이라고 하면 단연 판소리 다섯 바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가득 채워줄 우리 시대 대표 명창 다섯 분의 깊이 있는 소리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낮의 햇살처럼 스며드는 음악, 전통의 숨결과 일상의 온기가 머무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 통해서도 실시간 듣기 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리의 멋과 맛을 소리의 구음과 악기 연주로 긴 호흡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여유롭게 우리 음악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안숙선의 구음, 윤윤석의 아쟁, 서용석의 대금, 안옥선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신하위 구음 전해드리겠습니다. 15분여의 호흡이에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임방울의 삶에 대한 흔적을 찾다 보면 이런 설화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로서 기록할 만한 것이 놀라울 만큼 적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지난 시대 예술에 대한 기록을 소홀히 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기억되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20세기 우리 역사가 예능에 대한 기록 자체를 호사스러움으로 간주했던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당황스러움은 역사적으로 연역된 우리의 현 주소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자화상이며 이술사 진보를 위한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임방울의 성장 과정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까지 파악되는 내용은 다분히 설화적 각색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임방울이 최고의 명창과 최고의 유명인이 되고 난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각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야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최고의 인기 명창에 대한 우리의 기록과 기억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난 시대 전통음악을 담당했던 많은 예능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자부심이 엉성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판소리는 우조와 개면조가 중심적인 악조를 이루는데 우조 대목은 우조 대목대로 꿋꿋하게 부르고 개면조는 개면조대로 깊고 사무치게 불러야 하지만 임방울은 우조 대목도 개면조로 바꿔 부르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모습 때문에 임방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는데 최고의 명창이라는 찬사와 개면 일변도에 통속화된 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한편 개면 외에 임방울 소리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탁월한 현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임방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방한 소리와 대비되는 무대 소리의 대가라고 하고 스튜디오보다 무대에서 소리를 훨씬 더 잘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만큼 임방울이 무대에서 청중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소리를 잘했다는 말이다. 임방울같이 목이 좋은 창들은 현란한 붙임새도 필요 없고 굳이 과도한 식임새로 자기 과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좋은 목을 가졌기에 소리를 쭉쭉 펴서 이른바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고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방울의 소리는 대개 붙임새가 다채롭지 않은데 이것이 오히려 곡해되어 음악성이 풍부하지 않은 이가 노랑목을 써서 대중을 사로잡은 것처럼 매도되기도 했다. 특히 임방울을 시기하는 이들이 주로 이런 측면에서 임방울을 공격했다.

예인들의 삶을 그린 곡이었어요.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광대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채집. 오늘은 전지영의 임방울,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광대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소리꾼으로 꼽히는 국창 임방울. 쑥대머리 한 구절로 온 결의 가슴을 울렸던 그 큰 이름 뒤에는요, 이토록 많은 억측과 오해의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임방울이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건 화려한 기교 대신에 오직 명료하고 당당한 성음 하나로 청중의 마음을 정면 돌파했기 때문일 텐데요. 소리에 진심을 담아서 일제강점기 민중의 한을 보듬고 관객과 가장 뜨겁게 호흡했던

어떤 소리꾼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정형화된 평가나 칭송에 갇히기보다 현장의 대중과 가장 깊게 눈을 맞출 줄 알았던 진정한 광대의 삶. 비록 전해지는 기록이나 음반은 많지 않지만 임방울 명창이 대중과 함께 나눴던 뜨거운 소리의 열정만큼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전지영의 임방울,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의 광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임방울 명창의 옛 소리 음원에 일렉트릭 음악을 반주로 입힌 곡 준비했는데요. 임방울의 소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전해드립니다.

임방울의 서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어 위로의 연주로 장미가 피어날 때 전해드릴게요.

장미가 피어날 때 감상하신 곡이었어요. 대규모 위로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을 소재로 한 곡 만날 텐데요.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보며 노래했던 마음을 그린 곡이죠. 류창선의 노래로 별 헤는 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0: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25년이 된 해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의 음악까지 이렇게 25년간 쭉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 아니 200년, 250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벌써 25주년이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5주년 동안 세계 소리축제는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소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음악축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깊이를 잘 지키면서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그런 축제로 더욱 발전하시길 응원합니다.
2: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 소리 축제와 함께 왕기석 김세미 명창의 25주년이 된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축하 인사와 함께 2부 시작해 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 드리는데요. 오늘은 2026 전주 세계 소리 축제와 함께하는 만큼 음반 대신 아주 특별한 소리 모음을 준비했어요.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

가장 깊은 정수이자 꽃이라 할 수 있는 무대죠.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인공들 무대를 재구성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 판소리의 단단한 뿌리를 지켜온 명창들의 깊은 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월이 담긴 명창들의 서슬 높은 성음과 함께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특정 음반 대신 이번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빛내고 있는 명창들의 특별한 소리 모음,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으로 꾸며드립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정수이자 대표적인 브랜딩 공연을 꼽으라면 단연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정통 판소리의 깊이와 울림을 오롯이 즐길 수 있어서 매년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올해 판소리 다섯 바탕은 소리와 몸짓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압도적이고 입체적인 종합 무대로 새롭게 탈바꿈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섯 명창의 깊은 판소리에 하늘과 땅을 품는 예인협회 인천지의 줄놀이와 전통 연희가 한 무대에서 유기적으로 호흡하는데요. 땅의 신명을 깨우는 풍물과 사자춤, 그리고 외줄 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줄놀음이 더해져서 듣는 예술과 보는 예술이 동시에 폭발하는 확장된 신명의 판을 선보이고 있죠. 오늘 한 장의 음반에서는 축제 무대를 장식하는 주역, 명창들의 음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소리꾼은 김차경 명창인데요. 잠시 김차경 명창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1: 안녕하세요. 판소리 소리꾼 김차경입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25주년을 굉장히 축하하고요. 모든 발전을 위해서 세계가 하는 그런 축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더울 때인데 우리 소리하시는 분들이 계곡이나 뭐 어떤 산이나 절에 가서 지금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후학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우리의 그 국악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고 혼신을 다해서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0: 김차경 명창의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김차경 명창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예술감독이자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입니다. 어려서 동편제 거장, 강도근 명창에게 소리를 배워 전력을 다하는 강인한 창법의 바탕을 다졌고요. 이후에 김소희 명창으로부터 흥보가를 전수받아 김소희 소리의 충실한 계승자로 평가받는데요. 김소희 명창의 호를 딴 만정제 흥보가는 동편제 정통 계보 위에 김소희 명창만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소리죠. 오늘 들으실 흥보가 들어간다는 흥보가 매품을 팔아 돈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돈 타령까지 부르는 대목인데요. 김차경의 소리로 만정제 흥보가 가운데 흥보가 들어간다 감상해 보시죠. 김하경의 북장단입니다.
2: 여보 마누라, 나 읍내 좀 다녀오리다. 읍내는 왜요? 호방한테 가서 환자섬이라 얻어다가 죽게 된 자식들을 구하내야 갔어. 네, 도포 좀 내주시오. 아, 도포는 어디다 두었어? 장 속에 두었지?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그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네, 갓 좀 내주시오. 갓은 또 어디다 두었어? 굴뚝 속에 두었지? 아니, 갓을 굴뚝 속에다 두었어? 조대리 국상씨의 백립 하나 얻은 것을 굴뚝 속에 넣었으면 간량이 튼튼하다기에 굴뚝 속에 두었지.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뢰를 몰짝 치면 절대 떨어진 홈파리 무대줄 총총 메어 조세가 끈을 날아서 떨어진 혼망건 불관자중의 다음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질 혼도 실디로 총총이 고픈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소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세들고 속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짝 걸음으로 어시어시 건너간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 망전 팔랑바깥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대 끝은 지치지 말고 웃음으로 때울 수밖에. 칠청을 들어서니 여 박생은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먼. 박생은 어찌우시었소? 양도가 부직하여 환자썸이라 얻어갈까 하고 왔는데 주식이 많으시면 착실히 갚을 터인디 요 호방 생각이 어떠실런지. 박생원 그러지 말고 품이나 하나 팔아보. 아,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울 자수가 병영영문에 채폈는디 대신 가서 매 열대를 맞으면 한 대에 성냥시 서른 양은 꼬바른 단유. 이 돈 단양은 말 타고 하라는 맞사길세. 아,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할 수 있나? 내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영이랑 날래요 주제. 저안전 고동을 모아라. 개문을
3: 한수
2: 설공 열고 돈 단양을 내요 주제.
3: 한절시고
2: 누가 파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파크!

0: 돈, 돈 봐라, 돈.
1: 아,
0: 떡국집 보러
1: 가!
0: 들어 가서 떡국 한 부러지 사서 먹고.
1: 아, 좋지?
0: 막걸리 집으로 들어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1: 아, 좋다!
0: 단양에 들어를 온다.
1: 아이, 좋다.
0: 저그 집으로 들어가면 요복엔 바느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주차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1: 좋다.

0: 생활 속
1: 생활 지 고르고 가진 돈

0: 매품 팔아서 돈 벌 생각에 기뻐하는 흥보의 마음이 담긴 소리였어요.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들어간다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두 번째 소리는 송재영 명창인데요.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1: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이고 전주 대사순놀이 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고장을 국악의 성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본질 역시 처음부터 판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올해도 개막 첫날부터 5일 동안 중량급의 명창들이 출연하여 소리잔치를 벌이는데 세계소리축제의 무대에 소리판을 깔아주었으니 우리 국악인들이 주인으로서 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이며 즐기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랬을 때 세계소리축제는 더욱 튼튼해지고 상장될 수 있는 전주 대사순놀이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가 생겨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소리축제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예술의 무대를 향유하실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 먼저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지켜가 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북을 잡고 소리를 하며 우리의 고유한 몸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악 애호가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 고유한 음악, 국악이라는 문화를 통해 어리 살아나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송재영 명창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뛰어난 연기력과 성음을 겸비해서 창극, 심청전의 신봉사 역으로 찬사를 받는 명창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소리는 동초째 심청가입니다. 동초째는 명창 김현수 선생이 새롭게 짠 소리로 극적인 지향성이 강해서 소리꾼의 정교한 너름새가 매우 중요한 째입니다. 이일주 명창의 제자인 송재영 명창은 스승의 성음에 너름새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서 동초째 소리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감상하실 신봉사 눈뜨는 대목은 황후가 된 심청이 베푼 맹인 잔치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신봉사가 눈을 뜨며 만좌맹인이 함께 눈을 뜨는 심청가 최고의 극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송재영의 소리로 동초째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뜨는 대목 들으실 텐데요. 권혁대 북장단입니다.
2: 황후께서 체중하시고 아무리 침중하신들 분여 철요를 헛지허리 심황후 거동 보아라 산호주념을 거쳐버리 우르르르 달려나와 부치르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하는구나 신봉사 굳이 홀강 이 말을 들어놓니 화구인지 궁녀인지 곧 보는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빠져 죽은 부도의식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 깜짝 놀래. 에이,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오?

성훈이 왔나. 아. 내가 죽어 소공 걸 들어왔느냐. 아. 네가 지금 꿈을 꾸느냐. 아. 이것이 웬 말이오. 축복 없는데 딸 심청 여기가 이다고 살아오고 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또 있으리. 아이고 가까워요라. 그때의 용궁신여 용왕의 분부인지 신봉사의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청악백악이 황극전에 왕래하고 오세채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 뒤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근질하고 섬섬섬섬섬하냐. 아이고 이놈아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어디 어디 이놈아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 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모다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째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모 떼는 소리라 쫙쫙 짝짝 하더니만은 모다 눈을 떠버리는디. 석 달여를 근잔치에 먼저 와서 잠내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되어 부득히 못 온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 온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천하백인 일시에 모다 눈을

눈을 끔적거려보다 뜨고 눈을 부벼보다 뜨고 지어 비례금 주소라도 눈먼 김생원 일시에 모다 눈을 떠서 광룡천지가 되었노니 그 뒤부터는

0: 나 시원하게 나는 타고 오더라.
1: 슬픔이 기쁨의 기적으로 승화되는 순간을 울림 있게 전해준 송재영 명창의 신봉사 눈 뜨는 대목 감상하셨어요.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인공 판소리 다섯 바탕의 무대를 재구성해서 꾸며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들어볼 소리의 주인공. 역시 목소리로 먼저 만나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담 홍정택 선생님의 소리 맥을 이어온 전북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보유자 김세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국악은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숨쉬면서 이어져 온 그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국악인의 길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소리를 갈고 닦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진심은 아마도 반드시 관객들에게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소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국악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악 방송과 음악이 흐르는 마루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음악이 주는 따뜻함과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김세미 명창이었는데요. 김세미 명창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고요. 전주 판소리의 대부라 불리는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입니다. 추담제 수군가는 동초제의 사설에 임방울, 이기권 명창의 곡조와 특징을 두루 품어낸 소리로 우렁차면서도 곡력 깊은 고음이 특징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범피 중류는 토끼가 별주부에게 속아 수궁으로 끌려가는 장면에 삽입된 대목으로 토끼의 암담한 심정과 아득한 바다 풍경을 장엄하게 그려내는 수궁가의 주요 대목이죠. 김세미 명창의 무대는 내일 일요일 오후 3시에 펼쳐지는데요. 음원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김세미의 소리로 수공가 가운데 범피 중류 전해드립니다. 박종호의 북장단이에요.
3: 항아리 벌리지 마라. 짠물이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 될 것이다. 대등에 가만히 없죠. 세상 구경이라고 가세.
4: 그렇지.

천천

0: 우직하고 웅장한 성음으로 수공가의 서사를 풀어낸 김세미 명창의 범피중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네 번째 명창은 장문희 명창인데요. 먼저 목소리 만나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명창 장문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죠.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소리를 사랑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많은 분들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걱정도 되고 또한 잘 건강히 잘 지내실 거라 생각하면서 25주년 된 소리축제에 제가 어떤 힘이 될 만한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 참 25년이란 세월 쉽지 않고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명맥을 잘 유지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계속 힘들지만 명맥을 이어가는 소리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소리 계속 잘 들어주시면서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장문희 명창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 장원에 빛나는 장문희 명창은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입니다. 이모인 이일주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받아 동초째 소리의 맥을 완벽하게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춘향가 가운데 모터지아 대목은 이몽룡과의 이별을 앞둔 춘향의 정서적 긴장과 절제된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핵심 장면이죠. 짙은 애절함을 전해주는 장문희 소리, 동초째 춘향가 가운데 모터지야 듣겠습니다. 송재영의 북장단입니다.

천양반 가신 후로

0: 아루 가구라 유필 정부가
1: 칠

몰라. 춘향 묻힌 건너간 지 후로 춘향기

언제 가면 언제 와요? 오늘 날이나 일로 줘.

0: 달라요.
1: 제
0: 금강산 상성봉길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1: 제
0: 실라요.
1: 할수 할
0: 마두가 허가도 실을 라요. 또비커고도 노실라요. 혼종종 풍종호라. 용가는 디 구름이 가고 버거.

나마 겨울

0: 않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1: 아이고,
0: 내가 한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을 내가 잊을 수냐?
1: 아이고,
0: 인지를 모르느냐? 부소 속관 접지해오라. 속관대 수객들과 온나라 정부라도 각본동 서인 그리워 규중심 천혈을 그리고 청계 독수부용 재련여도 주어를 강성하니 청박 건니
1: 헐시우 헐

송죽같이 굳은 절행기가 나를 울기만 키

0: 춘향의 절제된 슬픔과 기품이 서린 소리. 장문희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모터지야 감상하셨어요. 오늘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다섯 번째 소리꾼은 왕기성 명창입니다. 왕기성 명창의 인사 먼저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예능 보유자 왕기석입니다. 미래에 또 명인 명창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전통 음악이라는 게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아주 오랜 기간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라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명인 명창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0: 왕기성 명창의 인사 듣고 오셨는데요. 수십 년간 창극 무대에서 갈고 닦은 너름새가 단연 돋보이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남성 명창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대목은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인데요. 남성 소리꾼 특유의 호방한 기계와 우렁찬 통성이 터져 나와야 제대로 된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하죠.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한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 즉 원망하는 새가 되어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조를 원망하며 슬피 우는 대목입니다. 적벽가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장면이고요. 전쟁의 참혹함과 병사들의 억울함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의미 있는 적벽가의 눈대목입니다. 왕기석의 소리로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 감상하실 텐데요. 한승석의 북장단, 김영길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오경자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아,

소태행초육년세 백만 군사를 차량 등.

쑥국 쑥쑥국 장녀는 활을 들고 산지헌다 각장마라 설간당

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각시들아 모두 다 울지를 마라.

우렁찬 통성으로 그 깊이와 울림을 더해준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 감상하셨어요. 왕기성 명창의 공연은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집니다. 현장에서 소리의 웅장한 기계를 직접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엮어본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우리 시대 대표 명창들의 소리 모음,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으로 함께 해봤어요. 공력 깊은 목소리로 판을 휘잡는 우리 시대 명창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고, 또 이런 명창들과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소리를 실시간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까 싶죠. 우리 소리의 깊은 기품과 신명이 여러분의 주말을 한층 풍성하게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볼만한 공연이 많이 남아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3시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무대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 마련돼 있고요. 오늘 밤에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아쟁의 박대성, 피리의 박범훈. 이 두 거장이 만들어내는 산조의 밤인데요. 아쟁이 선사하는 낮고 깊은 울림과 한과 흥을 노래하듯 풀어내는 피리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특별한 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오전이죠. 11시에는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마지막 무대, 소리꾼 소장의 수군가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소리도 좋고 특히 재담이 뛰어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인 만큼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어느새 이렇게 축제는 끝나가지만 이 뜨거운 열기와 신명만큼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죠. 광복절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을 대표했던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 심훈 선생의 친필 원고가 사후 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광복절을 맞아서 고인의 항일 정신이 녹아있는 문학자료 50점이 공개됐는데 일본의 검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원고는 1932년 심훈 시가집 원고 표지와 내지인데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붉은 먹으로 그어버린 출판 탄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일제치하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독립의 열망을 담은 대표시 그날의 오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광복을 애타게 바랐던 심훈 선생의 마음이 담긴 시 그날이 오면 한 번쯤 보셨죠? 독립운동가들이 바라고 바랐던 그날이 온 지금 여러분은 이 순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심심 프로젝트의 모두가 봄이다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심심 프로젝트의 모두가 봄이다 듣고 왔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는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영화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자로의 아쟁인 블루스 듣겠습니다.

상자로의 아쟁인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밴드 해랑의 비나리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해 볼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모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주에 우리가 5주간 네. 한소리 다섯 바탕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1: 맞습니다.
0: 지난 시간 정리해보니 어떠셨어요?
1: 네. 판소리 다섯 바탕을 다루면서 총 18곡의 음원을 들어봤잖아요.
0: 네.
1: 인공지능이 서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가사까지 작성하는 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장르와 국악적인 질감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과제를 확인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판소리 프로젝트가 우리 소리의 서사적 깊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면은 네. 또 오늘부터 새로운 소리 실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1: 네, 판소리에 이어서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할 주제는 바로 민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입니다.
0: 민요 프로젝트
1: 네.
0: 제가 지난주에 되게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네.
0: 민요라고 하면 지역마다 또 고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지역도 정서가 다 다르니까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런 것들이 다채롭게 펼쳐진 우리 삶의 노래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 궁금해요.
1: 네. 민요라고 하면 예전에는 흔히 팔도 민요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음악적 특징 그리고 지역적 정서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곤 하는데요. 바로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동부 민요, 남도 민요 그리고 제주 민요 이렇게요.
0: 네.
1: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선택한 것은 바로 황해도, 평안도 지방의 정서가 담긴 서도 민요입니다.
0: 왠지 위에서부터 쭉쭉쭉 네. 내려오자는 전략인 것 같은데
1: 네.
0: 예전 팔도 민요는 이제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익숙해진 민요의 멋을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네.
0: 자, 서도 민요는 특유의 이 잘게 떠는 코, 비음이 또 특징이잖아요. 이런
1: 네.
0: 또 아련한 식임새도 인상적인데 이번 민요 프로젝트의 기존 판소리 프로젝트와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와 비슷한가요?
1: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0: 네.
1: 판소리 프로젝트에서는 한 바탕 안에서 여러 눈대목을 골라서 각기 어울리는 장르를 매칭했는데요. 이번 민요 프로젝트에서는 민요 한 곡을 선정해서 그 한 곡을 다양한 타 장르로 재해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 그렇군요. 한 곡의 민요가 갖고 있는 멜로디와 또 정서가 이런 다양한 장르의 옷을 입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변화가
1: 네.
0: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렇게 다채로운

0: 스펙트럼을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하나의 원곡 이 장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입체감을 가져다 주는지 비교해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0: 서도민요 한 곡이 인공지능을 만나 어떤 새로운 소리로 재개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만나볼 서도민요 원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번 민요 프로젝트 첫 곡으로 선정한 원곡은 바로 황해도 정서가 짙게 배어 있는 민요 싸름입니다.
0: 오, 약간 그 매미 소리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이잖아요.
1: 네, 네. 특히 제가 이번에 여름을 지나면서 매미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이 민요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싸름은 황해도 방언으로 여름에 우는 매미, 특히 쓰르라미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는 무더운 한 여름에 처량하고 슬프게 우는 이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 과 애달픔을 담은 노래라고 해요.
0: 네, 이 곡 들을 때마다 이제 여름이 왔구나. 어디선가 이 곡이 들려올 때마다 여름이 시작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네. 쓰르라미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더 정감이 가고, 네. 가사에 왜 우는 소리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1: 맞습니다. 가사에 싸름 싸름 내 맘도 살살 다 녹여낸다 이런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맞아요. 느티나무 밑이나 산천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이 우는 매미 소리가 내 애간장을 살살 녹여낸다. 아주 시적이고 애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고 아련한 그런 울음소리인데, 이제 우리는 되게 상큼하게 듣고 있잖아요.
1: 저는 좀 약간 개구지다라는 느낌을 예전에 받았거든요.
0: 맞아요. 네. 그 약간 특유의 그 민요의 식임새도 그렇고 귀엽잖아요. 네네. 여름날의 풍경이 사실 그 노래 들으면 쫙 그려지게 되는데, 서도민요의 특유의 그 꺾고 떠는 창법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서도민요는 수심가 토리라고 해서 이 콧소리를 섞어서 잘게 떨어지거나 흘러내리는 듯한 식임새가 아주 독특한데요. 이런 서도민요 특유의 구슬프고 끈적한 이 가창이 쓰르라미 울음소리와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0: 네, 한 맺힌 매미 울음소리가 이 다양한 타 장르와 만난다고 하니까 무척 기대되는데, 우선 그 변신의 뼈대가 될 오리지널 서도민요부터 또 만나봐야겠죠?
1: 맞습니다. 오늘 이 싸름의 원곡을 들으면서 그 진한 슬픔과 식임새를 귀에 담아두신다면 이 앞으로 이 곡이 어떻게 변하는지 듣는 재미가 훨씬 더 커지실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귓가를 맴도는 애달픈 쓰르라미 소리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해도민요 싸름 원곡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0: 서도민요 김광숙의 쌀음 원곡 듣고 왔는데요. 네. 자, 쓰르람이 우는 소리를 묘사한 후렴구가 귓가를 굉장히 잔잔하게 맴돌아요. 네. 여름날의 쓸쓸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서도민요 특유의 식임새를 타고 이렇게 애잔하게 전해지죠.
1: 네, 맞습니다. 특유의 떨림 그리고 콧소리가 이 늦여름의 분위기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애달픈 원곡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재미나이에게 이번 이 쌀음과 어울릴 만한 다양한 타 장르를 추천해주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0: 이 싸름싸름 거리는 이 정서를 인공지능은 이 어떤 장르로 해석했을까요?
1: 네, 여름이라는 계절감 그리고 이 매미 울음소리라는 소재에 맞춰서 이 친구가 세 가지 장르를 제안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로파이 칠합, 그다음 두 번째는 보사노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로피컬 하우스를 추천해줬습니다.
0: 세 가지 장르 중에 로파이 칠합은 진짜 어려운 장르인데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여름의 다채로운 풍경이 떠올라요.
1: 네.
0: 그 장르별 매력은 한 곡씩 들으면서 또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 들어볼 장르 바로 로파이 칠합인데요. 로파이 칠합은 의도적으로 낡은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는 지글지글하는 이 백색 소음을 넣고 거기에 편안하게 나른한 힙합 비트를 얹은 장르인데요. 최근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할 때 이 감성적인 플레이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0: 네, 칠이라 뜻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와, 로파이 칠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런 뜻이군요.
1: 네.
0: 노이즈의 어떤 편안한 힙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 장르를 서도민요 싸름과 결합하기 위해 또 프롬프트 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1: 네. 프롬프트 음악 스타일 칸에는 낡은 레코드판에 지글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여름에 매미가 우는 듯한 환경음이라는 이 명령을 배치를 했습니다. 로파이 장르 특유의 노이즈가 매미가 우는 듯한 소리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마치 시골 평상 위에서 누워서 낮잠을 자는 듯한 나른한 늦여름 오후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여기에 부드러운 일렉트릭 피아노 그리고 묵직한 서브 베이스를 더해서 공간감을 만들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은 매미는 치열하게 울고 있는데 인간들은 나른하게 듣고 있는
1: 네. 여름이라 좀
0: 그렇죠.
1: 늘어지니까 네.
0: 노이즈와 매미 소리를 이렇게 하나의 악기처럼 조화롭게 사용한 것 같은데 보컬과 가사에도 지시어를 주셨을까요?
1: 네. 보컬은 전통적인 떨림을 유지하라고 이걸 유도하려고 R&B 특유의 여유로운 느낌을 섞어서 부르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사 역시 원곡의 후렴을 살려서 싸름싸름 늦여름 쓰르람이 우는 소리 바람은 느릿하게 평상에 스쳐가고 이런 가사로 템포에 맞춰서 여유롭게 다듬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가사만 들어도 평상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1: 네.
0: 있으면 수박을 가져왔을 것 같은
1: 네.
0: 음악의 구성적인 면에도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긴 연주 구간을 두었습니다. 보컬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일렉트릭 피아노의 이 부드러운 솔로 연주 그리고 나른한 힙합 비트 그리고 아슬아한 매미 소리의 그 환경음이 길게 이어지도록 가사 프롬프트를 짰는데요. 장르 특유의 그루브 그리고 여백을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0: 사실 지금

0: 가을이긴 하지만 또 우리 늦여름 생각하면 아직 지금 덥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런 어떤 풍경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서도민요의 애잔함이 로파이 비트 위에서 어떻게 피어났을지 첫 번째 크로스오버 곡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진짜 이 곡은 정말 나른해지고 싶을 때마다 듣고 싶은 곡인데요. 네. 대표님 너무 네. 좋았어요. 약간 늦여름 오후를 보내는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거리는 노이즈와 매미 울음소리가 힙합 비트랑 이렇게 편안하게 어울릴 줄 그렇죠? 몰랐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원곡이 가진 이 슬픔을 한결 나른하고 차분하게 풀어낸 매력이 있었습니다.
0: 네.
1: 로파이 칠합을 통해서 늦여름 오후의 분위기를 느껴보셨다면 이제는 시간대를 조금 옮겨볼 차례입니다.
0: 두 번째로 재미나이가 추천해준 장르가 보사노바죠?
1: 네, 맞습니다. 최근 저희가 크로스오버 한 장르 중에 보사노바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0: 사랑가에서도 썼었고
1: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나른함은 또 보사노바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장르를 선택을 했는데요. 보사노바는 1950년대 브라질에서 탄생한 장르인데요. 삼바 리듬에 부드러운 모던 재즈를 결합한 장르입니다. 화려한 전자악기 대신에 부드러운 라일론, 통기타와 찰랑거리는 브러쉬로 드럼을 연주하는 소리가 특징인데요. 카페나 해변 라운지바에서 흘러나오는 낭만적인 음악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보사노바 특유의 또 그 여유로운 리듬 따라갈 수가 없죠.
1: 네.
0: 언제 들어도 참 매력적이고 편안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 이 구슬픈 서도민요와 만났을 때는

0: 어떤 시너지가 날지 궁금합니다.
1: 네. 서더민요 특유의 애잔한 멜로디를 보사노바의 부드러운 어쿠스틱 기타 반주에 얹게 되면 옛 노래의 투박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신 로맨틱한 여름밤에 어쿠스틱 라이브 무대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나른한 오후에서 여름밤으로 풍경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 분위기를 내기 위해 또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하셨을까요?
1: 네, 음악 스타일 칸에 부드러운 라일론 기타 그리고 브라질리안 브러쉬

0: 했습니다.
1: 지난번에 사랑과 가사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 곡 네. 또한 또 가사 같은 구성에도 네, 변화가 있을까요?
0: 네네. 가사는 달빛 비치는 창가와 살랑이는 밤바람을 묘사하면서 서정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싸름싸름 우지 마라 내 간장 다 녹는다라며 원곡의 정서를 살리되 1절 2절 사이에 나일론 기타와 재즈 플루트를 우아하게 연주하는 구간을 넣어서 장르적인 낭만이 조금 더 돋보이게 다듬었죠.
1: 현식임새가 우아한 보사노바를 만나 어떻게 변신했을지 두 번째 곡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와, 진짜 여름밤 하면 보사노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모든 장르를 다 보사노바로 바꾸면은 다 달콤해질 것 같은.
1: 네, 맞습니다. 더위도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게.
0: 네, 참 낭만적이에요. 소도미뇨 특유의 식임새가 보사노바 리듬에서 이렇게 약간 속삭이듯 들리니까
1: 맞아요.
0: 우아하게
1: 네,
0: 느껴지네요.
1: 맞습니다. 구슬픈 원곡이 어쿠스틱 악기들과 만나면서 한결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로 좀 정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네. 이렇게 두 가지 다채로운 매력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장르는 뭐죠?
1: 네, 세 번째로 만나볼 장르는 트로피컬 하우스인데요. 이름 그대로 열대 휴양지의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담은 전자 음악입니다. 강렬하고 빠른 댄스 음악과 달리 마림바나 스틸 드럼처럼 통통 튀고 밝은 악기 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장르 특성입니다.
0: 청량한 휴양지 분위기의 음악이라고 하니까 그
1: 네.
0: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장르가 이제 탁 떠오르는데
1: 네.
0: 구슬픈 또 서도민요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여요.
1: 맞아요.
0: 근데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이 곡을 매칭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셨을지 궁금해요.
1: 네, 저도 이 친구에게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 이 잘게 떠는 창법을 마치 전자음악의 트렌디한 보컬 기교처럼 활용을 해보려고 일단 시도를 한 건데요. 애잔한 원곡의 분위기에 벗어나서 시원한 해변 파티에 어울릴 만한 청량한 댄스곡으로 이 친구가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0: 약간 매미들이 밤에 그 댄스 파티를
1: 뭐 사운드는 마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약간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면 참 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댄스 음악으로 바뀌었다니 흥미롭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또 프롬프트 가사는 어떻게
1: 네,
0: 설계하셨을까요?
1: 음악 스타일에는 통통 튀는 마림바와 밝은 신시사이저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베이스 드롭을 강조를 했습니다. 가사 역시 슬픔을 이제는 덜어내고 밝은 분위기로 수정을 했는데요. 답답한 마음이랑 저바다에 던져두고 싸름싸름 신나게 울어라 이런 식으로 여름을 즐기라라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보컬에게도 리듬감 있고 활기차게 부르도록 디시어를 내렸고요.
0: 가사만 들어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네.
0: 서도민요의 애잔한 떨림, 이 떨림이 트로피컬 하우스의 경쾌한 비트를 만나 어떻게 달라졌을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어볼게요.
1: 네.

0: 와 진짜 약간 매미들의 축제인 것 같은
1: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음악적으로는 네.
0: 구슬프던 스르라미 울음소리가 이렇게 약간 청량한 분위기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도 되는군요.
1: 그러니까요.
0: 소도민요 특유의 잘게 떠는 창법이 또 전자비트와 만나니까 약간 트렌디한 기교처럼 들리네요.
1: 맞습니다. 원곡이 가진 한 이 슬픔을 덜어내고 독특한 발성과 식임새를 시원한 해변 파티의 에너지로 전환해본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한 곡을 여러 장르와 만나보니까는요. 정말 한 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정서를 또 그렇죠.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른한 늦여름 오후의 로파이 칠압 그리고 낭만적인 여름밤의 보사노바 그리고 청량한 바닷가의 트로피컬 하우스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네. 자, 정말 다채로운 풍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떠세요? 민요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이번 민요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0: 또 판소리 프로젝트랑은 다르게 민요의 특유의 향토적 색채가
1: 맞아요.
0: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어우러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판소리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 그러네요.
0: 네,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느 권역의 민요로 실험을 준비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은 황해도 평안도 정서가 담긴 서도 민요를 만나봤잖아요. 다음 주에는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도 경기 민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눈 우리 민요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앞으로 또 어떤 타 장르와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매주 우리 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소리 재개발고요 오디오랩 중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저도 싸름이라는 민요를 가지고 곡 하나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곡 들려드리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아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겠습니다.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오주화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강은일 경기도립국악단의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이면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육자배기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복이었잖아요. 말복에 여러분 뭐 드셨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과잉이라고 해서 고칼로리인 보양식 먹을 필요 없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여름에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기력이 없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양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양을 잘 챙겨야 합니다. 평소 영양제를 여러 가지 먹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어도 원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요즘 더위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기후 재난까지도 불리는 더위니까요. 덥다고 입맛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여

0: 오늘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인혜의 사랑도 거짓말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1: 천장 지구의 해고 성난이요. 천지 신명은 공증좌맹이라. 이몽룡 필성!

우지 마라. 이별이야 되겠느냐.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이렇듯이 울음 울다 이별해도 흥치

어서 가옵시다. 마른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소개할 영화, 이 영화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가 네. 지난주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두 편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창 뜨거운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를 펼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5일 국내에 개봉했는데 요즘 진짜 화제죠.
1: 네, 오디세이는 진짜 놀란 감독 커리어 역대 최고의 흥행 신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8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300만 명이 돌파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소사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죠. 일리아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리아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오디세이아를 이제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스토리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이제 오디세이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 10년간의 험난한 표류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들 도요 굉장히 쟁쟁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맷 데이먼이 이제 오디세우스 역을 맡았고요. 또 그 아내인 페넬로페 역을 애네서웨이가 또 맡았고, 이외에도 뭐 톰 홀랜드, 젠데이아, 또 사릴리즈 테론, 네. 로버트 패틴슨까지 진짜 할리우드 정상급 배우들이 총출동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그런 최정상급 배우들이 조연으로 또 출연을 많이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번 영화는 사상 최초로 100% IMAX 70mm 필름으로 촬영이 됐어요.
1: 네, 영화 사상 최초죠.
0: 네, 화제가 많이 됐는데
1: 원래 놀란 감독은 이제 이

0: 아이맥스 필름을 굉장히 고집하는 그런 감독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제 사실 아이맥스가 디지털로 촬영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필름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인데 또 그중에서도 논란은 필름을 고집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 카메라 자체가 무겁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감독들이 선호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이제 감안해서라도 이제 놀란 감독은 이 필름 촬영을 고수한 건데 이전 작품까지는 그래도 일부 장면만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전 런닝타임 전체를 다 아이맥스 70mm 전용 필름 카메라로 담아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 사상 최초로 100%이 아이맥스 필름 장편 영화가 이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18K, 20K 정도의 수준의 화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고 현실감이 넘치고 눈앞에 막 바다를 찍으면 바다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놀란 감독한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기술 중 하나일 수도 있죠.
1: 그러다 보니 무조건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예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표까지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도 나오던데요.
0: 네, 그런데 명확히 짚어드릴 부분은요. 엄밀히 말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아이맥스 필름 이 전용 영사기를 갖춘 극장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개관 내외로 이제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 에는 이제 디지털 영사관만 존재할 뿐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용산역에 있는 이제 그 이제 영화관이 IMAX 레이저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영화관이고요. 물론 이제 이 디지털 시스템이라도 이 초대형 스크린과 또 훌륭한 이 디지털 음향 시스템 덕분에 뭐 일반 상영관에서보다는 굉장히 사실감이 넘치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암표 거래까지 성행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굳이 이렇게 치열한 예매 전쟁을 치르면서 웃돈을 주고 또 심지어 암표까지 사서 이 아이맥스 관에 가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놀란 감독도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꼭내 영화를 아이맥스 관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뭐 일반 그냥 상영관에서도 충분히 그 영화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작품성이 있으니까요. 이 형식과 별개로 이게 놀란 감독이 설계한 어떤 서사적 완성도와 미장센을 일반 상영관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맥스에서 보신 분들 너무 멀미 났다고 그런 후기도 있으니까
0: 오히려 네, 또
1: 굳이 아이맥스에 웃돈 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이맥스관 아니더라도 감독이 의도한 장면 잘 즐길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자, 여러분 일반관에서 봐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집 주변 영화관 가면 될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익숙하잖아요. 정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막 매니악하게 파신 분들도 많고. 근데 오디세이가 개봉 초반부터 인기몰이를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0: 이 오디세이 신화 자체가 갖고 있는 원형적인 서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류의 최초 어떤 오래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어떤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쾌감 그리고 또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 서사 같은 것들이 시대 불문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봐도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인간의 여정을 이제 그리는데 이제 지금 시대에서도 유효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삶이란 어떤 풍량 속에서 이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길을 잃는 과정에서 뭔가를 극복하고 다시 또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뭔가 찾아가야 하는 우리 마음속의 고향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시대 불문하고 통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아이맥스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스펙터클한 볼거리 이런 형식적인 것은 사실 거두는 면일 뿐이고요. 어떤 시련 앞에서 번민하고 또 자신의 책임에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 오디세우스의 어떤 철학적인 성찰이 이 작품의 진짜 어떤 핵심, 진짜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아이맥스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10년이 걸리잖아요.
0: 맞습니다.
1: 말도 안 되지만 원래는 두세 달이면 가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0: 네.
1: 돌아 10년을 걸쳐서 집에 가는데 이게 몇 대

0: 포켓몬이 인터넷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문 배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디세이에서도 그렇고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렇고 마션도 네. 또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마션이 이번 오디세이 고전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고전 신화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각색 사이에는 또 어떤 결정 차이가 있을까요?
1: 이 놀란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원작의 영웅적 영광 뒤에 숨겨진 어떤 한 인간의 재의식과 회한에 주목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원작에서 트로이 목마는 이 오디세우스의 어떤 위대한 지략 그리고 어떤 승리의 징표로 묘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놀란의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좀 다릅니다. 원작이 어떤 영웅의 신나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면 이 논란의 오디세이는 어떤 전쟁의 상흔을 짊어진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고 점차 구원받아가는 어떤 하나의 성찰의 여정으로 좀 더 해석을 했다 볼 수가 있죠.
0: 네. 직접 큰 스크린으로 보면은 또 압도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1: 크게 이제 두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스포가 안 되는 이제 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신화 속에 이제 외눈박이 거인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이게 묘사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CG를 쓰지 않는 감독으로 논란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눈박이 거인 역시 실물 크기의 로봇 모형을 두고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걸 아니마트로닉 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눈앞에 실제 거대 구조물을 보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정말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스크린 너머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네. 인상적이었고 또 두 번째 장면으로는 이제 폭풍우 속을 바다에서 이제 폭풍우 속을 헤쳐서 이제 배로 항해를 하는 이제 장면인데 이제 보통은 스튜디오 수조에서 물을 채워서 막 이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논란은 또 실제로 모로코 바다에 갔죠. 그래서 그 거친 바다 위에서 배우들이 또 실제 전통 목선을 타고 노를 네. 실제로 지으면서 촬영을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진짜 실제 배우들이 수개월 동안 노적기 훈련 을 이제 했었어야 했고 또 정말 현실감 넘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멀미를 진짜 실제로 이제 배우들이 해서 고통스러웠다 이런 또 인터뷰들도 있죠.
0: 그렇군요. 화려한 CG를 사용해서 약간 더 웅장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란 감독이 오히려 CG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그 트로이 목마 전쟁 정말 그 장면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 장면도 CG를 없이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배우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감도 안 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CG를 쓰시지 않은다.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OST인 When I Am Home 듣겠습니다.

0: 영화 오디세이 OST When I Am Home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영화 오디세이에 대해서 김수진 영화 연구가에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디세이를 보면서 놀란 감독의 이전 명작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런 팬들도 많으세요.
1: 네, 맞아요. 그 오디세이를 보면 이제 정말 이게 놀란 필모그래프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일단은 바다를 방황하면서 정체성과 기억의 혼란을 겪는 이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메멘토에서의 그 단기 기억 상실증 모티브가 읽히고요. 그리고 뭐 결말이나 핵심적인 정서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다시 역행하면서 비밀을 풀어가는 이 구성 역시 뭐 메멘토나 또 프레스티지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어떤 놀란만의 전형적인 어떤 서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가족에게 돌아오기 위해 긴 시공간을 떠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의 방황과 또 열망은 또 인터스텔라의 쿠포를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오디세이도 그렇고 먼 길을 떠난 자식과 아버지의 이야기잖아요.
1: 네, 그래서 이

0: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렵사리 성공하는 아버지와 자식의 어떤 모습에서 느껴지는 어떤 희열과 감동 포인트가 이 양자의 작품에서 좀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이 밖에도 해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선박 해전 씬 같은 경우는 덩케르크에서 쌓아온 그런 어떤 논란의 특유의 어떤 전쟁 연출력 이런 것들이 좀 잘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또 거대한 역사적 사건 중심에선 인물이 갖는 어떤 도덕적인 고뇌나 이런 고독 이런 것들은 또 앞서 개봉했던 오펜하이머에서의 정서와 깊게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무기죠.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트로이 목마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에서는 원자폭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안한 장본인, 그것을 발명한 장본인이 그 유산이 불러오는 어떤 엄청난 비극과 파괴력 앞에서 무거운 어떤 죄책감 아니면 뭐 도덕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 또 양자의 작품에서 공통점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1: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뭔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동안의 작품에 그냥 서사적으로 다 집대성을 해서 만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너무 거대한 서사지만 전작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영화가 상대적으로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0: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인셉션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인셉션의 어떤 다중적인 꿈 구조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오디세이에서도 네 개의 층위를 동시에 교차 편집하면서 또 펼쳐 보이는 서장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뭐 트로이 전쟁 당시에 오디세우스의 어떤 과거 그리고 또 이제 현재의 오디세우스 섬에 갇혀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현재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바다로 떠나는 아들의 여정, 마지막으로 또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페릴로페의 상황과 같은 이런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 이야기를 이 네 개를 동시에 평행 배치하고 이제 절정의 순간을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이제 편집 구성인데 이때까지 나아가는 이 편집의 리듬감이 주는 또 몰입감이 또 상당한 영화이기도 하죠.
1: 배우들 연기 보면은 그 모든 배우들의 호연을 펼치지만 특히 로버트 패틴슨 연기가 눈길을 사로잡아 네. 악역으로 나왔어요.
0: 네. 근데 로버트 패틴슨뿐만 아니라 뭐 인터스텔라에서부터 쭉 호흡을 이어온 이 맷 데이먼과 앤 해서웨이의 진짜 그 배우 그 자체만의 무게감이 영화의 중심을 딱 잡아준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또 이제 로버트 패틴슨 이야기 하셨으니까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다른 배우들은 유일하게 놀란 이름만 듣고 대본도 안 보고 이 영화에 캐스팅을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로버트 패티슨만 유일하게 그럼 대본을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출연 수락을 했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로버트 패티슨의 그 악역 연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로요. 그 뭔가 되게 멋있는 왕자님의 모습에서 진짜 이제 악역에 악역을 계속해서 될 것 같은
0: 저희끼리도 말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 꽃미남 이미지인데 이런 네. 악역을 이렇게 잘 맞는 배우인 줄 몰랐다.
1: 그동안 숨겨왔다.
0: 네, 숨겨왔다. 이제야 이게 포텐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연기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현재 상영 중인 또 한 편의 영화 스파이더맨 속 커플인 또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빠질 수 없죠. 이 얘기는 오디세이에서도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또 흥행 중입니다.
0: 맞아요.
1: 와,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지금 결혼도 했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배우가 이 오디세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씬은 없어요. 이제 톰 홀랜드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역할이고 젠데이아가 이제 아테나 여신 역할을 맡았는데 뭐 각자

0: 보여주는 아우라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화 속에서 큰 에너지가 되었죠. 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칼립소 역할의 샬리즈 테론도 굉장히 인상 깊은 네. 연기를 보여줬어요. 정말. 좀 비중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이 칼립소 역할 요정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이 매드맥스나 이런 영화에서 본 샤를리즈 테론은 굉장히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인데 또 여기서 요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또 자기만의 자기 깊은 네. 연기를 보여줬어요. 정말. 좀 비중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이 칼립소 역할 요정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이 매드맥스나 이런 영화에서 본 샤를리즈 테론은 굉장히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인데 또 여기서 요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또 자기만의 자기 자신 배우 자 스스로가 재해석한 새로운 또 요정 칼립소의 모습을 네. 또 보여줬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기존의 요정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깨는 그런 새로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상 깊게 보기도 했습니다.
1: 원래 샤를리즈 테론이 굉장히 그 섹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막 본인을 스스로 막 살찌우거나 이런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런 여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음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놀란 영화의 음악하면 또 역시 한스 지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혹시 이번에도 한스 지머가 음악을 맡았을까요?
0: 네, 이 한스 지머는 이 다크 나이트 3부작과 인셉션, 인터스텔라 또 덩케르크까지 이제 함께 작업을 했고요. 네. 굉장히 이제 놀란의 세계관에 웅장하고 독창적인 음악적 뼈대를 세운 인물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펜하이머부터 이번 오디세이까지 한스 짐머가 이제 참여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한스 짐머의 추천으로 합류한 누드비 에란손이라는 음악 감독이 맡아서 아카데미를 석권까지 하면서 맹활약 중입니다. 뭐 놀란 감독 영화가 가진 고유의 웅장한 사운드 스케일의 뿌리에는 그렇지만 뭐 여전히 한스 짐머가 구축해 놓은 음악적 유산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나 이제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이제 그 논란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중간에 잠깐 이제 주춤했던 순간이 또 있었는데 그 논란 감독의 떨어질 뻔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작품으로서 지금 또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극장에서 이제 절찬리에 상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이 또 한번 꼭 보시러 극장으로 나들이 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1: 정말 스케일이 커서도 영화 극장에서 봐야 되기도 하지만 이 음악 또한 정말 압도적이에요. 막 도도도도도도 이런 음악이 막 저를 막 너무 억제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더 한층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꼭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화 인기 덕분에 또 오디세이 책 판매량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오디세이 영화 보고 책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진님 보내면서요. 한스 짐머 작곡의 영화 F1 OST인 F1 듣겠습니다.

한스 짐머 작곡의 영화 F1 OST인 F1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영화 오디세이 얘기했잖아요.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그리스 이타카 섬이 관광 특수 기대감으로 섬 분위기가 들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이타카 섬은 다른 그리스 관광지와 달리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섬은 아니라고 해요. 주민 3천여 명이 살고 있어서 섬의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인데요. 이타카 섬에서 영화를 찍은 건 아니지만 신화 속 이타카 섬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타카섬 사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데 여유가 되면 제가 가보고 싶네요. 음악 한 곡 들을게요. 노을양의 섬 아리랑 나발도 편 듣겠습니다.

0: 그런 거예요. 잘 살면 이제 그리고 이런 거 말면 이제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고.
1: 가장 미울 때가 언제셨어요?
0: 영감님. 미울 때가 뭐 지금 별로 얼마나 이쁘다 이 나이 먹어.
2: 오늘의 별명이 춘향이고 파라세는 방자고.
0: 아 그러네. 이제 나가 다리 아프게 밭에 일을 하면 파라세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가 방자. 네.

0: 제일 걷지. 다리가 아파서 걱정이지만 큰아들 효도에 균이 나니 100살까지는 안 바라고 온 가족 함께 살고 싶네.
1: 그래쿤 그래서 내 진정 몰랐어. 설마 설마 설마 그럴 줄이야. 얼싸안고
2: 우리 오순씨가
0: 내 이름은 김어순이요. 나 활동 멋지

0: 수녀비여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어 시어머니 시암새 모시고 살았어
1: 노을양의 섬 아리랑 나발도 편 듣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극장가가 조용했는데 요즘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같죠? 올해 추석 연휴에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합니다. 1974년 영부인 저격 사건의 상상력을 더해 진실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하는데요. 실제 역사를 어떻게 담았을지 궁금하죠? 허진호 감독과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극장 나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끝곡으로 월천의 그리고 그 하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에 실려

0: 활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꽉 막힌 도로에서 긴 터널까지 만나게 됐을 때, 어두운 터널 안에 오래 갇혀 있다가 드디어 그 끝에 다시 만난 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늘 환한 곳에 있을 땐 빛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와서야 그게 얼마나 환한 빛이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뜨기도 어렵지만 어느새 그 밝음에 다시 익숙해지면 그냥 또 당연한 빛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한 날, 81년 전. 그날의 환희가 얼마나 눈부셨으면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제는 81년의 세월이 흘러 그 암흑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요. 우리가 이날을 광복절로 기리는 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빛이 어렵게 되찾은 빛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8월 1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이난초의 소리, 강산채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1: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 영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랑 제가 있난지라 어쩌려고 이러시오? 놈종 개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왕후는 은간용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는지 더욱 백수가 되었으니 심왕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흐르지며 예. 예. 예. 아리리다.

항조도 화동이고 더웠고 성명은 심하구요. 중년 3월 따르고 산호탈로 상처고 우미길은 딸자

면서 통장 쩌더더 먹여 개우게

밥을 빌어 큰 건도 세지네 갈제 요망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삼백석을 몽운사로시 주하면 소명이 눈을 뜬다으니 효성인 등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 몸이 팔려 임당수 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옵고 저식 팔아

나를 끊어주어. 심항우가 부친을 모를 리가 없지만은 소리를 허자니 자연적 듣게 알았던가 보더라. 심항우가 동바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주름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요.

민정이가 살아서 여기 와서 예. 아버지의 눈을 떠서 정의를 보옵소서. 신부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번덕거리면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냐.

야, 내 딸을 보지. 어디?

두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세갈무띠란 소리가 쫙쫙 작거더니만은 모다 눈을 떠 버리난 뒤 석 달 안에 큰잔치에 먼저 와서 참내하고 이래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차 당동 무담맹인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끈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비벼 보느라고 뜨고

0: 이난초의 소리, 강산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8월 1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질 사나이의 음성으로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멋진 사나이의 목소리로 오늘도 많이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우리 애천장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748님, 더워서 땀이 수도꼭지에 물 새듯 흐르네요. 풍류가 좋다 들으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이 더워야 정상인 것이 맞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원한 찬바람이 필요한 이 시간 잘 선곡해서요. 시원한 풍류 음악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868님, 풍류가 좋다 처음 듣고 사연 보내봅니다. 지난번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듣고 반해, 아, 네, 아리랑 맞아요.

우리 국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멋진 목소리 김용호님도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도 바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풍류음악 정말 세계적인 음악이죠. 잘 선곡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8868님.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3880님. 여기는 대구인데요. 밤에도 아주 더워요. 용호님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늦은 시간 저녁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 광주도 더워요. 물론 대구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이라는 또 멋진 계절이 돌아오니까요. 그때까지만 우리 참고 이겨내시게요. 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연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흥겹고 즐거운 우리 음악으로 우리 모두 여름을 이겨내시도록 하게요. 그런 의미에서 덥지만 풍류가 좋다. 시원하고 멋진 풍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신캐동의 연주. 거문고산조 신캐동류 긴산조입니다. 신캐동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백낙준에게 거문고산조를 배웠죠. 그 후 1967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이후 수학을 위한 전승에 매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오늘은 살아생전 녹음하셨던 신캐동 본인의 연주로 거문고산조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야 흥보야, 아따 덥다 더워. 아 나가 더위나 식힐라고 아 구룡폭포에 갔더니 아 네 말대로 거기서 상꽁 부어는 소리꾼들이 많더라잉. 아 덕분에 공짜로 소리도 실컷 듣고 아주 그냥 귀 호강하다 왔다. 하하하. 아이고 어메 형님. 아 형님 구룡폭포로 또 언제 지도 모르게 그렇게 몰래 다녀오셨으라. 뭐? 아, 나가 가고 잡으면 가는 거지. 아 일일이 너한테 보고하고 가야 하냐. 아따 아무튼 아 내 거기서 판소리 연습하는 걸 쭉 들어본 게 아 그 판소리가 우리 남도의 소리라 그런지 아 육자배기 소리가 겁나 많이 들리더만. 아 그러고 그 춘향가 속에 그 비몽욕이라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0: 아, 이몽룡이가 허는 말은 경토리로 노래를 해불대? 아따, 우리 형님은 언제 그렇게 또 김영창이 또 되셨으나. 아이고, 근디. 아, 판소리에서는 경토리라고 안 하고 경드름이라고 허는 갑던디.
1: 뭐셔? 경드름? 뭐 또 여드름도 아니고 그건 또 무엇이다냐?
0: 아이고 참나 안 되겠다. 오늘도 얼른 풍요 사전 갖고 와봐라. 아이고 빨리 좀 봐야 쓰겠다.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0: 그러니까 경토리의 음악 어법을 판소리꾼들이 수용해서 판소리 안에 들어온 경기째 악조를 경드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조 역시 판소리의 음악 어법을 그대로 기하학화한 음악이라 판소리에 사용되는 악조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판소리에서 경드름은 밝고 가벼운 발성과 독특한 식임새로 음악의 색깔을 다채롭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특히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등장하는 장면에 경드름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도령이 서울 사람이라는 설정에 설득력을 더하는 음악적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남원을 찾아온 이몽룡이 장모인 월매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몽룡의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의 말은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판소리의 개면조로 표현되는데요. 만약 연극 대사라면 각각 서울말과 전라도말로 표현되겠지만 판소리에선 서로 다른 토리의 표현으로 서울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대화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1: 아, 내가 의사한 것을 우리 선영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의 비는 정성이 반절이나 되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가면 저 늙은이 성질에 필경 야단이 날 모양이니 내 한번 속여볼 수밖에 없지. 일부러 술 잔뜩 먹고 주정한 사람 목소리를 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불러보겠다. 이루느라 이루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루느라 춘향 어머니 깜짝 놀래며 아이고 얘 향단아 띠 너희야씨 생목숨이 끊게돼야 그러는가? 성주주 새해 모두 팔뚝얼어였는가? 바깥에서 온 6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는구나. 좀 나가보고 오느라 향단이 충충 나가보더니 이거 보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 누구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나님 바깥에서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고 여쭈랍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이 지내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마님 안 계신다고 네가 갖다 보내라. 이거 보세요. 우리 마님 안 계십니다. 오, 딸하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나님, 딸하는 말씀 다 들었다고 잠깐 나오시랍니다.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딸하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가겠느냐. 어서 썩 들어가거라. 춘향 어머니가 홧김에 나오는디 춘향고 뭐지다 온다. 춘향고 뭐니가 다 온다. 팍! 쏘메 머리 팍! 뿌리 뜬머리 가득하르가 다리 늘어져 무라진 어리 손들어 정구 좀 거리고 나온다. 아!

식당년 들군요.

자네는 성만.

0: 입장이든 아직도 동로거든 애들 초대하고 뛰고 싶어진 상태들 아니고
1: 야

과정 얘기 모른다고 그러면

자기 몸이요. 어? 예. 어? 어디 좀 보세요. 어?

속에서요.

박철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와 장모 상봉 대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대목 안에서 이몽룡이 하는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가 하는 말은 개면조로, 이렇게 계속 악조를 바꿔가면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표현한 건데요. 판소리의 경드름이 바로 경토리를 수용한 악조고, 판소리의 개면조는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악조니까요. 결국 서울 사람인 이몽룡은 서울토리로, 남원 사람인 월매는 전라도 토리로 노래하며 대화를 나눈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처영무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cold.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유행 이일주의 소리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번 주는 낮 방송보다 밤 재방송 때 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본 방송 때 먼저 보내주신 3321님 정답 진도아리랑 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4879님 남해성 진도아리랑 아이고 너무 쉬웠죠. 정답을 그냥 1분도 안 돼서 바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늦은 밤 올려주신 사연도 있었습니다. 3847님 진도아리랑 재밌어요. 흥이 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0753님도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진도아리랑 덥지만 흥겹네요. 그렇죠 우리 풍류. 아 너무 시원하고 흥겹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풍류 음악 아주 시원한 에어컨 풍류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진도아리랑 노래 너무 시원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원한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참에 시원한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부산 무용유산 아쟁산조 보유자이신 박대성 명인과 그 여러분들의 연주 1980년대 연주 실황 신하의 합주입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요 밀양아리랑 이야기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 불러봤을 이 친숙한 가락은 힘차고 경쾌한 새마치 장단 위의 흥겨움을 담아냈죠. 밝고 시원한 선율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밀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지역의 대표 설화인 아랑 전설과 함께 기억해왔습니다. 노랫말에 담긴 영남루와 아랑각, 그리고 아랑의 이야기가 밀양의 역사와 정서를 고스란히 전해주죠. 그래서 밀양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지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악학자들은 밀양아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율은 경기민요 양산도와 매우 닮아 있으며 곡의 구성 또한 근대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밀양아리랑이 1920년대 후반 음반 문화의 발달과 전문 소리꾼들의 활동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밀양아리랑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토속적인 정서와 근대 대중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탄생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래이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이 경쾌한 가락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광복군들이 군가처럼 부르기도 했는데요. 빛을 잃은 시대에도 광복의 의지와 희망을 담아 광복군 아리랑으로 다시 태어났던 밀양아리랑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0: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스딸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이 당다 꽁, 서리 당다 꽁, 알아.

양목 접조거리 연분홍 처마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0: 지를 말고 심중에 있는 말을 다 하고 가서
1: 아리당당공 서리당당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당 꺼절시고 잘 넘어간다
0: 물명주 당소가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1: 아리당당공 서리당당공 아라

0: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주문니는 콩밥골만 탄다.
1: 아리랑가 공, 서리랑가 공, 아라.

0: 방 늘려줘 호 보리방아 물고라 놓니 생각이 난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2: 어시랑 살랑 죽거들라 내 품에 안기고 비계 주춤 낚거들라 내 팔을 비어라.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 쌍갑산 만댕이 허리양개 돌고 나으리 신랑 품에 잠잔동만동.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 질같이 단장 높아야좋고 주막지 소름 마시고 봐야 좋다.
1: 아리당다공 서리

0: 감돌고 중천에 뜨는 달은 아랑각을 밝히네.
1: 아리당가 봉 서리당가 봉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 미량아 남천가

0: 살고 가스만 가지 술 담배 군고는 내 못 살겠네.
1: 아리랑다공 서리랑다공 아라.

죽고 싶어 산나물 떠나 총각난군 빨아서 산나물 떠지 아리당다 공서리

0: 산다. 시보야 빨간 달 구름 속에 놀고 꽃 같은 그래기 흰내 봄만에 논다. 아리랑다꽁 사리랑다꽁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1: 오동나무 열매는 감실감실한데 그 내기 젖가심은 올통볼통하다.
0: 아리당다꽁 서리당다꽁 아라리.

0: 너 갱치가 좋아 팔도야 한량이다 모여드네
1: 아리당당공 서리당당공 아라

달비는 총각아 눈 지나 이끄들라 떡 받으라 아리당 가고 서리당 가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치고 잘 넘어간다.

0: 사장부소리 동문한 큰애기가 공동춤을 추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팔자가 좋아서 그네게 송곳으로 다노란한다. 아리당가 봉서리당가 봉

0: 거지 봉사 떳대 두고야 산중에 오나.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르시고 잘 넘어간다.
0: 아주까리 동

0: 열려가 되나 한강 속 깊은 물에 빠져 죽자
1: 아리당당

0: 내다 술 받아요 고개 춤 추다가 술 쏟았네.
1: 아리당당 꽁서리당당 꽁 아라

0: 연물은 모래다래로인데 인간의 연물은 묘안나로구나.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포종사 박달라 모 홍두깨 방아치로 다 넘어난다.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꺼절시고 자.

0: 당당고 하라리가 난데 하리라 어전시고 잘 넘어간다.
1: 밀양 아리랑 보존의 소리로 밀양 아리랑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자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끝곡으로 대금의 원한철, 장구의 이경섭의 연주, 대풍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81번째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소리로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엄혹한 시절에도 목숨을 바쳐 우리 소리를 지켜낸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 소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0: 즉시 바치신 순국 선열과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며 오늘 재판사는 광복절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소리가 지닌 깊은 울림과 힘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오늘 첫 곡으로 광복 띄워드립니다. 작곡의 정철호,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김득수입니다.
1: 윤봉길 우리 의사, 거사하시고 잡혀놓으니 일본 헌병 고초 끝에 역시 분사하시는구나. 윤봉길 씨가 순사하신 것을

온 세계가 우리 동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장하도드한 순국훈이 만방에 떨쳤구나. 일제의 집양마수가 만주 평야를 손에다 놓고 중일 전쟁 일으키어 중국 땅을 강탈할지 우리의 나라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전두를 치고려너이 되나누구나. 그때여 일본 제국이 제 무덤을 파고 나니 진주 말에다가 습격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일제의 탄압 착취 날 강도의 주상을 봐라. 우리의 말을 없애려고 일본 말을 가르치고 유구 역사 없애려고 일본 성을 속여하며 문화예술을 말살코적 가진 흉계의 가중하구나. 동출이라는 명목 붙여서 양곡을 싹싹 긁어가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끌어가며 보국대라고 이름 붙여 징용으로 끌어가고 정신대라 내세워서 비운 처녀를 잡아

전 세계를 뒤덮던 제2차 대전이 끝을 맺자 일제가 패망하니 8.15 해방이요 광복의 기쁨이로구나. 이 기쁨 이 감격을 의이다 말하리오.

연치평선에 선현을 꾸려 꾸려

광복 81주년이 되는 광복절, 오늘 첫 곡으로 정철호의 신작 판소리 중 광복 보내드렸습니다. 작곡의 정철호,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의 김득수, 가야금 연주의 서공철이었습니다. 북만주 넓은 벌판에

0: 태풍이 살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독립투쟁이 없었으면 조국 광복이 있을지며 오늘 영광이 있겠는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 열사들에게 다시 한번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시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봅시다.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 귀명창도 금세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추임새를 해보실 대목은 흥보가인데요. 흥보가 탄 첫째 박에서 쌀과 돈이 많이 나오는 장면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즐겁고도 흥겨운 대목이니까요. 함께 열심히 추임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보가 중 쌀과 돈이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3: 부어내고 들어서 으따 열고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같드.
1: 씨고.
3: 톡톡 떨고 들어서 으따 열고 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같드. 톡톡 떨고 들여다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같드.

0: 나라의 상나봐야 국곡 저축을 가자.
1: 그렇지, 열심히 잘한다.
0: 어째 떨어 부어놨던지 태산 덩어리 같은가 보더라. 여보게 마누라, 이제는 우리가 다 옛날에 잘못 살았던 거다. 뭐 한을 마시오. 이제는 쌀과 돈을 많이 쟁여놨으니 우리 춤이 한번 추고 놀아볼까?
1: 응.
0: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 그저 두 말 말고 내 뒤에 따라대면서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춰보소.
1: 쉬고.
0: 알 쉬고 나 잘 쉬고.
1: 알 쉬고.

0: 마시고.
1: 우리 집에 가난 개로 삼남의 윤병턴이 오늘날 부여가 어디지 석순이를 풀어가면 도주공을 내가 불러거려.
0: 그렇지.
1: 여부가라 큰 자식아.
0: 예.
1: 건듯 말 건드어서 너희 큰아버지 무서워노라. 경사를 뽑아도 형이가 불란들을 씌구나 열시오.
0: 열시오.
1: 흥부 마누라도 좋아라고 초벌을 주면서 나온다.

가난은 사랑 관심 마소 나도

0: 쉬고.
1: 억울한 신랑아 언제든가 장작들 어깨를 골라보세요.
0: 에이.

0: 사랑 땡땡땡 안쓰고 나 좋네 안쓰고 철쓰고 좋아져 존들쓰고 나 존들쓰고 존들쓰고
1: 흥보가 중 쌀과 돈이 많이 나오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흥보가 중 첫째박 타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늘이 광복절이라 그런지 광복의 기쁨을 축하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흥보 내외는 즐거운 춤을 추다가 이렇게 말했지요.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한 사람 괄시를 마소. 나도 오늘날 제비 덕에 쌀과 돈이 많이 생겼으니 기민구제를 할라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에 찾아오소. 이렇게 말이죠. 자신에게 닥친 행운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흥보의 자세. 참 본받을만 하지요. 그래서 흥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청중들도 자신이 부자가 된 듯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초월 명창은 오수암에게 흥보가를 배워 자신의 소리로 가다듬어 박초월제 흥보가를 만들었는데요. 서민적인 정서를 잘 표현한 흥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즐겁게 추임새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둘째 박 타는 대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박에서는 무엇이 나올지 무척 궁금해지지요. 그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흥보가 중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비단 타령까지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2: 여보 마누라, 그 돈과 쌀이 나오고 보니 그 그박 한 통 맞아가지고 그박 속에서는 무엇이 나온지 한번 키워봅시다. 흥보 내외간에 박 한 통을 또 따다 놓고 한번 키워보나니 실금

밤 나오느라 은근 보안다 오면은 우리 형님 절에 발칠 난다. 시리롱 즐거운 시리롱 즐거운 시르고 셀고를 당구.

형제가 아니라

그래미오 타지 말아라. 타지 말어.

영감, 나 잘못했어. 다시를 그런 말 안 어울리다 하면 그래야지.

읽어줘서 실근 실근 혀로 담궈줘서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식사콕박 박이 쩍 벌어지니 그 박 속에서는 온갖 비단이 나왔겠다. 흥보 마누라가 좋아라고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박 속에서 비단이 나왔으니 무슨 색깔이고 뭔 멋인지 내가 한번 세나 볼까요? 그건 마누라 맘대로 하오 그려. 흥보 마누라가 비단을 들고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한번 일러내보는디 붉은 단파랑 단길광 단월광 단 소왕보조지유안우 진사구든 전도문 적서리 마루공사는 이 철의 인

남병 초등 경조근대 만고지사지 과종담 오랑캐를 냄보 나서 태평군 거리대운다 서기조원양 캠분 인전길로는 요사며 부기다복 복수단 삼손구시구 공조로다 길주명 전 가는데 강진해남 극상세모 한산보수 인출보수 생수산 발회다가 앞사까지 그저 부여 나와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 비단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 그 전에 못 입어봤을 테니 이게 무슨 색깔이고 골라서 마누라 옷 좀 입어보소. 아이고 여보 영감, 나는 평생 송화색 사모장적 우리가 좋으십디다. 아 그럼 그대로 해 입소. 그러면 영감께서는 무슨 색깔이 좋으십디까? 아 나는 그 검지 않는 먹공단 좋대. 아이 그러면 어떻게 입으실랑가 말씀하면 내 그대로 꼭 꿈에 드리오리다. 흥보가 먹공단으로 한번 꿈에 보는디. 어?

마리티 먹고 나르로 손수건을 들고 거뜨어드가 날 보소. 그러고 보니 영감께서는 할 일 없는 까마우가 쏘그려 흥보 마누라도 꿈미는디 송아색 탱개 송아색 저구리 송아

0: 속고 송아색 속 속고 송아색 벗은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으로 수그를 눌고 어떠소 닮으시오. 그러고 보니 마누라는 할 일 없는 꾀꼬리 같소. 흥보가 거부가 되어 고류거각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걷는 말 형님도 모셔오고 동네 여러분들도 모셔다가 약주나 한잔 대접해야 할, 하지 않겠소? 은혼이 분분할 적에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흥보 집을 찾아오는디.
1: 흥보가 중 둘째 박 타는 대목부터 비단 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둘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헌신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나라의 지도자로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1949년 암살범에 의해 아쉽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2026년은 결의의 큰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25년 제43차 총회를 통해 2026년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이 공동 지지하여 김구 선생의 평화 사상이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확인한 쾌거였는데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기념사업에 동참하고 유네스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이후 첫 공식 행사로 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판소리 백범 김구 중 한 대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는 임진택 선생께서 창작한 판소리인데요. 오늘은 광복 이후의 시대를 노래한 마지막 부분을 20여 분간 긴 호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3부 갈라진 나라 해방시대인데요. 3장 부분 내가 원하는 나라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다와 4장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부분에 김구 선생 흉탄에 쓰러지다 선생의 죽음에 통곡하는 대목 선생을 기리는 우리의 다짐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반주에는 이규호입니다.
1: 48년 말 경교장에 정치인의 발길은 뜸해지고 백범은 북글씨로 소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예전 중국 장사에서 흉탄에 맞은 후유증으로 그 몸속에서 좌우 갈등을 일으켰던 그 흉탄 말이요. 그 흉탄으로 손이 떨리는지라 백범의 서체를 떨림체라고도 하고

0: 또 어떤 이는 그걸 총알채라고도 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그렇지.
0: 정적에 잠긴 경교장 정원에 뜰과 나무들은 온통 흰 눈으로 덮였난지 백범 선생 이층 창가

하셨던가. 백범 선생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한시 한수를 쓰시나니 답성

능력 수작 후인정이라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어찌러이 가지 말라.

0: 쥐싸하라무 이정표가 될지니라.
1: 그렇지.
0: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무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호.
1: 그렇지.

0: 오지
1: 제
0: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돕고 새로운 문화의 힘이라. 모방하는 나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만방에

그렇지. 한. 그해 겨울 백범은 서울 시내 각 처를 돌아보며 빈궁한 동포들에게 큰 돈을 희사하였는데 그 돈은 어머님 광낙원 여사와 부인 최준예의 천장식과 아들 김신의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그 돈을 헐벗고 굶주린 전재민과 빈민들의 나누어 전달한 바 그중 금호동과 염리동에 전달된 돈으로 학교가 세워진 적 금호동의 세.

0: 오차비로구나.
1: 그렇지.
0: 가난한 집 태어나서 상놈이라 활시 받고 그렇게도 하고 싶어

마음껏 배워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셈본도 하여보고

들 눈을 뜨고 귀 먹은 자 말귀 트이고 말 못하던 사람들도 말문이 확

상관없고 나이 좀 많아도 무방어 머리 좀 나빠도 괜찮으니 주저 말고 지체 말고 도망 말고 어서들 모여보세. 뒤늦게 학교에 다니게

된 아해들이 열심히들 공부하니 백범은 운동회에 참석하여 손수 상품을 수여하시고 아이들과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도 하셨더라. 선생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면 새벽에 기상하여 취침하기까지 독서와 서예, 손님 맞이로 늘 검소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1949년 6월 26일 이날은 일요일이라 선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중국 시선을 읽으시고 아침을 드신 후 휘호를 여러 장 쓰시고는 오전 11시경 창암학원 여선생을 불러 학교 일을 의논하고 계셨는데 오전 11시 30분경 호병소의 안두희가 약속 없이 찾아와 선생 뵙기를 청하니 수행비서 선우진이 면식이 있는지라 별로 의심은 하지 않고 선생님은 지금 면담 중이시니 잠깐 기다려주시오. 안두희가 기다릴째 면담이 길어지니 시간이 꽤 지체되었구나. 이때요 헌병대위 강흥모가 예고 없이 나타나 불쑥 들어서더니 문산에서 오던 중에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 좀 넣어주오. 강흥모는 국방경비대 소속으로 선생과는 동향이라

손님께 인사나 하고 가야겠소? 어때요, 장암학원 여선생님 면담을 마치고 내려와 바삐 돌아가는지 강흥모가 안두희에게 뭐라 수군수군 고개를 까딱까딱 수작을 부리더니 자기가 먼저 올라가 선생을 뵙고 내려오니 안두희가 그제서야 서둘러 일어서며 면담할 재미를 하는데 선우진이 언뜻 보니 허리에 사오구경 권총을 차고 있구나. 선우진 생각에 현역 장교의 총기 휴대는 있을 수 있는지라 크게 경계는 하지 않고 2층으로 안내하니 그때여 백범 선생 남쪽 창가 탁자여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어 계시다가 안두희가 들어서니 멈칫하시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앉기를 권하시는데 선우진이 무심코 거실을 바로 나와 점심 준비가 다 됐는지 아랍을 향으로

1층에서는 격분한 비서들이 의자를 번쩍 들어 안두희를 때려눕히니

서거가 알려지자 엄황섭이 먼저 달려오고 조소왕, 조완구, 김창숙, 오세창, 안재홍 선생이 달려와 충격 속에 비탄에 잠겼는데 아들 김신소령이 뒤늦게 달려와 말 없는 부친을 붙들고 오열을 하는구나. 경교장 밖에는 소식 듣고 달려온 동포 시민들이 연일 뜰을 가득 메우고 엎드려 절하며 통곡들을 하는데 선생님,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울고 다시 울고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청춘도 명예도 안락도 다 버리고 빨리 해외로 떠다니시며 오직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과 완전 자주 통일 독립만을 위하여 사르신 선생님. 선생님의 고난 일생 지성일념이 이러했거날 마지막에 원수 아닌 동족의 손에 피를 뿜고 가시다니요. 이것이 서

경교장 문 앞부터 종로 동대문으로 심지어 날이 가물어 바닥이 다 드러난 청계천까지 백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분노와 애통과 오열로 가득 찬 장례 행렬에 수천 개의 만장이 하늘을 뒤덮고 소복 단장한 여인들의 호곡이 구천의 메아리 치거 날. 이날 밤 늦게야 먼저 가신 항일 의사들 묘역이 있는 안중근 의사 가묘가 있는 효창원 장지에 수십 개의 촛불을 켜놓고 하관식을 마쳤겄다.

오늘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맞아 판소리 백범 김구 중 마지막 부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반주에는 이규호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신유진의 방자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씻고 대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반란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전지전턴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쇠털벙치 궁초같은 햅시 있게 달았어. 성천동 우주 접적오리 삼승보선 육날시돌 수지비로 곱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뒤로 자처우자 보메.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보니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아, 인제 열대여섯 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었죠? 낙태따네! 향단이 쏙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알로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피생이니 종주리 세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앞 하치라더냐? 이 지금으로 쏙 빠질려서 가.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 이를 테니 들어봐라.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완창 무대인 소리 판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리 판은 판소리 공연의 정착과 계승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0년부터 이어져 온 공연인데요. 각기 다른

0: 소리와 개성을 지닌 소리꾼들의 무대로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시대에 전통 판소리의 원형과 깊이를 온전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4명의 소리꾼들이 6월부터 11월까지 완창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 6월 공연은 정주희의 김세종째 춘향가로 첫 무대를 열었고요. 8월 22일에는 임서연의 강산제 심청가, 10월 조희정의 동초째 춘향가, 11월 최영란의 동초째 적벽가가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완창을 앞둔 임서연 씨는 박춘맹, 전인삼, 최난수 명창으로부터 판소리를 사사해서 탄탄한 공력을 쌓아온 중견 명창인데요. 2023년 서편제 보성소리축제의 전국 판소리 고수 경연대회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전남 도립국악단 창악부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임서연 씨는 약 4시간 반에 걸쳐 강산제 심청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우아하면서도 애절한 창법이 특징인 강산제 소리를 길게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겠죠. 1부는 전북 고수대회 대명고부에 대상을 수상한 김태영 고수가, 2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장단 보유자인 조용한 고수가 북을 잡아 완창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 무대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미리 만나볼까요? 토요 상설 낙에서 공연된 임서연의 소리,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임서연입니다.
1: 그때요 곽씨 부인, 아무리 생각하여도 살 길이 전혀 없는지라.

아, 지금.

사고무친 다룰 당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무슨

0: 잘한다.
1: 아, 진짜.

아유.

0: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다음 주 8월 22일 토요일 국립민속국악원의 예음헌에서 펼쳐질 소리 판을 통해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앞둔 임서연 씨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보성군립국악단에서 열리는 토요상설락 공연실황으로 강산제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 대목을 임서연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꾼의 공력과 고수의 장단 그리고 관객의 추임새가 어우러져 판소리 본연의 예술적 깊이와 멋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그 무대가 판소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판사를 통해 익히고 있는 추임새를 현장에서 직접 넣어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어르시오 좋다!
0: 이번에는 창극으로 유관순 열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2009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광주시립국극단 제38회 정기공연 창극 열사 유관순 중 감옥에서 순국하는 대목으로 보내드립니다. 창극 열사 유관순 광주시립국극단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2: 당시 아우네 장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많은

0: 되었고 또한 우리 동포들 각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붙들려 들어와 모진 고문과 악형을 당하여 죽어가느니 후 없이 많은지라. 관순 또한 동지들과 함께 공주검사국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거고 경성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였더라. 이리하여 경성고등법원으로 옮겨지니 관순이는 서대문 2결 감옥에 유치되고 드디어 2차 재판이 시작되는지.
1: 그리고 유관순은 대경성 이화학당 선거인마 대정 8년 3월 1일 선병이 등이 조선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 각처를 행진하며 독립시위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 봉을 13일 기원하여 4월 1일 충청남도 창군 탈전면 변천수장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시위운동을 전제할 것을 꾀하고 자택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봉의 하와이시여 봉 시장으로 나아가 9천명 인종단체에 참가하여 전시 태극기를 해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시위운동을 감행하여 시야를 방해하였고
2: 최단안을 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공개를 사용하여 민족을 조직했느냐. 내가 있다며 평화적인 능력으로 다더니 얘들에게 있지 않겠느냐. 조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하느냐 말이다.
1: 이거는 일국의 백성이 되어 대일본국 국법을 무시하느냐.
2: 나의 미친 도정 놈들 말 들어라. 당초에 너희 놈들이 허허지약을 억지하여 위협 진력정책이 나가지 짓밟아 냈어도 삼년도제 나중에 들어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대한제 무수하다 안으로 너희 법을 보내놓으라.
1: 허허 장도라구나. 니가 어찌 잡고 분모를 알겠느냐. 네 자세히 길러주세요.
2: 우와 그리고 어제 말해봐라.
1: 너희 나라에 장차가 있어 날 길이 헌정으로 우리 병력을 가하이로
2: 일종의 일로 전쟁하니
1: 내부 너희를 위합니다.
2: 그 일로 말할지 너희 놈들이 단행하여 우리 나라를 조성하자는 분노니 반다운 총패가지
1: 어쩌자이야. 들어봐라. 너희 신이 합의하여 구원을 부탁하였고 박평을 하자는 것도 예고 너희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관순에 대한 형의 양정은 과중하여 타당치 않음에 동 피고의 공소는 이유 있어 법에 비치

날까지 독립을 외치리라. 정당이 외치고 가리라. 대한독립 만세! 만세!

놀래키고 사랑을 피우며 대일본 독사한테는 무시하였다. 요망한 년. 당장의 그림을 담은 게

0: 여기는 농성 동간다의 목적이요 비가의 자리 속는 것은 감당한 나의 누구나 허유도 감당해 독재만 떠나려구나
1: 어린년이 대포 한번 크구나 오냐 오늘은 여기서 살아나가긴 어려울 것이다 난 사랑태야 앞에서 너의 죄를 용서 죄를 구한다면야 용서해 줄 수도

돈눈 자유지 담담자네 허리.

0: 창극 열사 유관순 중에서 유관순 열사 감옥에서 순국하는 장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광주시립국극단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기진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2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86년 타계하실 때까지 보성소리 가문에서 판소리를 전승한 분입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리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오늘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심청가 중 범피중류 대목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건 물결이라. 백빈주간백이는 홍요한 들어 날아들고

어떻게 이르니가 장사를 지내가니 가태부간못 얻고 명란후를 바라보니 구산역 충혼무량도 허시든가 항왕도를 당도하니 일모양관 하철시오 연방강산 사진수는 최후유저이라 공항대를 돌아오더니 삼산반란 청천 대요 이수중문맹도 주는 태백에 노던 대요 심양강을 도불하더니

끊어졌다. 적벽강을 당도흔히 소동파 모든 풍을 들고 와야 있다마는

아니에요. 월남구의 깊은 마음, 권선성의 배를 매니

나 진해수 건너가니 격강의 상여들은 망부한 얼보를 보소

부르를 오르나 알게 하고 또 분집은 호산 소산 난는 무산는 돈난다른 동정호로 비춰오니 상하 철반이 거울 속으로 부르렸다 창군산이 아득 흔히 황금묘 참여스랑 산경

나 빚이었던 모 또한 곳을 당도은이 양부인이 일어나면 중진 사이로 옹팬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부인이 선관을 높이 쓰고 신을 끊고 나오면서 저에게 가는 심소재야 슬픈 말을 듣고 와라 창원산

천추어 깊은 안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대요. 너를 보니 오죽이 나은전더냐. 요순두 기철전호 지금은 천야 은은이면 오연금 남풍실을 이제까지 전하느냐. 수로 빠른 길을 조신 먹여 잘까 그라. 이난 윤고거니 요녀순 저만고 열려이리로다. 계산을 당도원이 풍랑 대장하며 잔지우리 서선 또니 어떠한 신이 나오느니 귀로 부처이기요 연여결후나야 니가 이 가마르고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뿍 쓰고 나오더니 저기가는 심소재 말을 듣고 와라. 문통 다우리 왕 잘하는 참소 듣고 총두엄을 나를 주어 꼭 찔러서 죽이 누워 가죽 고동범을 쌓아 이 물에 터졌던 이 장부어 전통한 이 월드기 매우 내일 진국 넓대야 동문상에다

전초가 원통한 것 눈없던 것이 아니로다. 화론 간고 듣고 물만 와드르르 출렁 이난 등고니 온나라 충신 노년사라 명단수를 당도하니 어떠한 부부이니 택반으로 나오는디 앞서는 한 사람 슬피 통곡하는 말이 진나라 소인이버 삼견무관의 고국을 바라보면 미기원이 내왔더니 강남태성 반지 듣고 속절없는 동경 따르 허춤만 추노라. 뒤에 오는 한 사람은 왕자의 지상이나 얼굴이 초췌하고 혀종이 고요하니 이난 촌나라 구러니로다. 죽은지 수철 전후 정객이 남아있어 사람을 부르와 보일진대지도 또한 귀신이라 내가 죽을 증조로구나. 백바임이 몇바임이면 무릎

무정한 사우상을 물강같이 흘러가니 금풍산이 섰지요. 오구가이 쟁년이라 남한은 여 호목 재미하고 추수 공 장치 일제이라 강안의 길동 황금이 천변 노하가 풍이거니 백설이 만요임이라 신표세로 지난 지폰 만강

청풍 불은 난디 외로울 사선들은 등불을 도둑해고 응아로 하나 물러니

보이 갈날되어 보이는 것 간제이로구나. 일당장사 출세군 흔히 부

공예언을 실었으니 진지왕은 제약된가 방사는 없었으나 한 분의 구선인가 친노래가 죽자하니 사년놀이 수직을 거고 살아 실려 가자.

0: 오구나 죽도 사도 묻어놓은 내 신세를 아이고 이를 어찌할까나.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아홉 번째 시간으로 범피중류 대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정권진 명창과 이정업 명고가 빚어내는 판소리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웃음)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께 찾아온 분은 홍판사님 댁 둘째 아들인 홍길동 군 아닌가요? 평소 재주 많고 씩씩하기로 소문난 분이 오늘은 왜 이렇게 풀이 죽었을까요?
5: 최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평소 집안에서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핀잔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부모님께 제 고민을 말씀드려도 휴대폰이나 그만 보라는 말씀만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 다정이라는 친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6: 길동아, 난 네 마음 다 알아. 난 네 편이야.
5: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공감에 그만 저는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정함이 공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은 공감을 얻으려면 유료로 구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상의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알바비는 물론 부모님 카드까지 몰래 쓰며 큰 돈을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신 아버지는 저를 다그치기만 하시고 다정이 역시 돈이 떨어지자
7: 결제가 필요합니다
5: 라는 차가운 경고창만 띄우며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현실에도 가상세계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부디 최판사님께서 저의 외로움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요즘 청소년들의 AI 사용이 숙제나 검색을 넘어 감정과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단계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AI의 공감이 진심을 담은 공감일지, 진심을 흉내낸 가짜 공감일지 염려됩니다. 재판사님께서 현명한 판결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사람처럼 말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표현하는 AI를 청소년들이 크게 의존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AI 의존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의 공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에도 구동력을 매기는 세상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요? AI 챗봇 서비스에 구독형 크리에이터 채팅 앱까지 이러한 은밀한 영향력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 가져야 할 것이며 기술이 아이들의 결핍을 파고드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광복절 특집으로 함께 소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주고받는 말들, 그리고 언제든 마음껏 불러볼 수 있는 우리 소리 한 대목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넉넉한 소리 챙겨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를

0: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 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공연한 국립부산국악원 우수레파토리 춤바람 분데이 보내드립니다. 춤바람 분데이는 가상의 이야기를 무대화한 국악극입니다. 광복 후 첫 3.1절 기념 공연을 앞두고 동래학춤의 명인 정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저승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승사자들과 동래학춤 후계자를 찾아 부산 곳곳을 다니다가 뒷미리, 즉 수레를 뒤에서 미는 이봄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후계자로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롤로그부터

3장 춤바람이 휙 중간까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3장부터 4장 무복을 만나다, 5장 춤이라는 목숨줄, 6장 춤춰, 에필로그까지 감상하시고 남은 시간에는 감상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 들으실 3장 중간부터 주요 장면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듬밀이가 동네 관번 출신 솜틀집 주인 선혜에게 학춤을 배우죠. 듬밀이가 위층 객석으로부터 학춤을 추며 내려오면 정만이 학춤의 구음을 노래합니다. 듬밀이, 정만, 선혜가 함께 춤추며 창작곡 쾌지나 칭칭 맷자를 합창합니다. 연사가 등장해서 해방뉴스로 부산의 춤바람 감염주의보를 전합니다. 선혜가 듬밀이에게 학춤의 부복을 주는데 깡패들이 이것을 다리 넘어 바다에 던져 듬밀이가 이를 건지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바다에 빠진 듬밀이를 응원하는 정가풍의 사라지지마 노래가 나옵니다. 동네 야류 탈춤의 영노와 사자가 듬밀이 앞에 나타나 듬밀이가 사자에 먹히지만 모두 함께 듬밀이의 이름인 이봄을 외쳐불러 듬밀이가 물에서 살아나옵니다. 해방뉴스 연사가 듬밀이가 출연하는 3.1절 동네 시장의 춤판을 소개하고 동네 학춤 구무에 이어 창작곡 춤바람 분대의 합창으로 마무리됩니다. 출연진이 객석으로 내려가며 춤추고 무대에서는 동네 학춤이 연행되죠. 안경모 연출, 경민선 극본, 신동일 작곡, 봉미경, 무용 감독이 함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춤바람 분대의 3장부터 끝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널 쳐

해방 뉴스.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의 귀한 바람이 더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근래 부산 전역에서는 춤바람이 불어닥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춤바람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근심하는 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춤바람 감염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노랫가락에 괜히 설렌다면 춤바람 초기 증상입니다. 한 잔 술과 넋두리가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콧노래가 터지고 어깨가 들썩 엉덩이가 요동치면 춤바람에 확실히 감염된 것입니다. 서둘러 병원에 가셔서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온

0: 다 춤을 추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수준이라며 즉시 응급실로 왕래해 주십시오. 누구든 춤바람에 감염된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주저 말고 신고 바랍니다.
1: 동네하면 온천이지.
2: 그렇지. 그 춤이 참 해로봐. 약도 없고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미치지.
1: 그럼 망자 정만 씨가 3.1절 기념 춤판을 벌일 기영 회장님 꿈속에 가가지고 아 그 시시골든 미래를 무대에 세우자고 약조까지 받아냈다면서요.
2: 우리 시시골든 미래 아 춤에 미쳤잖아. 그것도 참 이쁘게 미쳤지.
3: 아이 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 시시골 뒷미리는 아주 좋은 춤꾼이 될 겁니다.
2: 아이 하모 그래야지.
1: 좋다. 뜨뜻한 게 막 올라와. 나 환생하면 온천장 차릴까?
2: 조선수한테 안 했나? 뭐 이렇게 오락가락했었노?
1: 자네도 몇천 년 만에 환생한다 쳐봐.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 게다가 해방까지 맞았는데 설레서 죽을 지경이야.
2: 아이 또 죽는다 카노 또.
1: 우리 춤꾼들 납시네. 돈가방?
3: 혹시 출연료? 아이 저걸 통째로 주는 겁니까?
1: 출연료를 가방째? 이 상황시라면 나 환생해서 춤꾼한다 춤꾼.
2: 그래 그래

0: 이리 뭐 우리 시시골 진민이가 무대에서 진짜 춤꾼이 됐기구만. 이 갓도 물리줘야지.
1: 가방에 분명 돈이 잔뜩 들었을 줄 알았는데.
2: 아이, 춤출 때 입는 옷이 들어있을 줄이야. 아리 쓰리 하노라.
1: 아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괜히 그 가방 슬쩍 갈라다가 망자 정만이한테 깡패놈 불안당 소리나 듣고.
3: 한데 그 동네 시장 불안당 놈들 요새 참참하더니 여긴 또 왜 나타났대?
1: 여기? 어디?
3: 아까 시시골 뒷미래 따라가던데요.
1: 불안해.
3: 영영영영영. 촉이 옵니다요, 촉이.

0: 안되다! 시시콜디 메리 죽음 안되다 카이!
1: 아유 그놈! 아유 그놈 아직 안 되졌어! 그놈! 이름이 뭔가?
0: 시시콜디 메리!
1: 아니 이름! 진짜 이름!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저승수문장이 정신 차리고 잘못 들어온 놈 내쫓지!
2: 그래!
1: 아유, 이름 몰라?
0: 아이고 야너 이름 물어볼 생각을 못했네.
1: 아이고
0: 사람이든 구실이든 우리 시시콜디 미리 이름 아는 분 없습니까? 저놈 이름이 뭡니까? 이름 좀 알려줘 있어. 이름이 뭡니까?
3: 이름 좀 알려줘 있어. 이범아! 범아! 이범아!
0: 이름이 이범이 이범이

내 너를 왜 찾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뽀비 후야나 뽀비 좀 살려줘. 뽀비 좀 살려줘. 뽀바 뽀바 안 되겠다. 뽀바 안 된다.

0: 호미가 춤추듯 살아나왔대. 됐다. 온다.
1: 봄비.
2: 내일 공연이 아주 흥하겠습니다.
1: 우리 시시골 뒷미리 아니지. 이 봄이가 이제 진짜 춤꾼이 됐네.
0: 빌어먹은 아픈 팔자에 엮인 거지.
3: 아니, 너 정수리에 붙은 거 그거 뭐냐?
1: 어? 명부. 300년치 명부.
2: 아이 그걸. 그걸 거기에 숨겼던 겁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헛발질한 거냐고.
4: 아이 헛발질이라니. 춤꾼 하나 키웠는데.
2: 그렇지.
4: 봄비가 억수로 잘하게 온다.
5: 해방 뉴스. 땅덩이가 쩌르르, 바람은 탕탕, 하늘은 쿵. 시대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이름을 찾아

처음 맞는 3일절입니다. 빼앗긴 그 이름 만나보려고 몸부림쳐 찾은 우리 이름, 그 이름 아껴 불러주고 그 이름 빌어주고 보살펴주고 그 이름 기억하기 위해 지금부터 동네 시장에서 동네 학춤 춤판을 벌립니다. 이 춤판은 저기 매정한 해운대 파도 아래 저기 속절없이 절절 끓는 동네 온천장에 저기 짜디짠 자갈치 시장 골목길에 인생춤을 다 못 맺고 이름 없이 가신 분들을 위한 춤이고 이 춤은 철없이 펄펄 오늘을 사는 명줄 길고 질긴 우리를 위한 춤입니다. 가슴에 남은 흥 한 자락 펼쳐내고 호호호 뒷밤에 흐르는 웃음 낚아쳐 실없이 어이없이 틈만 나면 세상사 너울 너울 학춤 추듯 그렇게 춤바람 살포 잡아타고 무수히 왕림하시어 박수 사례 부탁드립니다. 동네 학춤.

0: 하면 말이야 춤꾼 날래 춤꾼.
1: 아이 저도 맘 딱 정했습니다. 이 춤꾼 하기로.
0: 그 중에서도 나는 이 동네 학춘.
2: 아이고 마천 승사자들이 춤바람이 다 나이 났는 것 같다.
0: 정만이 자네 황천강 건너기 전에 우리한테 춤 좀 알려주고 가.
2: 아이 올해 또들 뭐 악기 된다며.
0: 아이, 몰라. 봄바람에 춤바람까지 부니까 일하기 싫어.
2: 이래 저승 사자들이 근무 대마이니 세상에 나쁜 놈들 천지 빛깔이니라.
0: 에이 그 나쁜 놈들 명절이 어디 우리 저승 사자 맘대로 되나? 아이 걱정인 게 그 나쁜 놈들 명줄은 아이 길고도 질기단 말이야. 다행인 건 정만이 자네 춤은

안경모 연출, 경민성 극본, 신동일 작곡, 봉미경 무용 감독이 함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춘바람 분데이 3장 후반부터 끝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춘바람 분데이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국악체험관 개관을 기념하여 영남권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작품 개발을 목표로 제작에 착수해서 2023년 3년여 만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이제 초연 이후 또 3년이 지나 완성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세준 무용단 단원이 시시골 듬미리 이봄, 정윤형 판소리 전공 성악단 단원이 동네 학춘명인 정만, 이은혜 경기민요 전공 성악단 단원이 저승 감찰사자, 신진원 판소리 전공 성악단 단원이 저승 사자, 황선웅 기악단 연희부 단원이 저승 상좌, 김동우 무용단 단원이 선해 동래권번 출신 솜틀집 주인, 김익현 동래 야류 전승교육사가 연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근현대 제2수도로서의 부산의 역사와 정서, 영남 지역의 고유한 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동네 학춤을 소재로 하는 만큼 춤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거리 계통의 장단에 판소리 그리고 정가와 경상도 민요 쾌지나 칭칭 난해 등 전통 기반의 창작 선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국악극이지만 음악만으로도 의미 있는 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형 단원이 직접 작창한 춤꾼 내력과 다양한 극음악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동일 작곡가의 여러 곡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호남은 소리요, 영남은 춤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호남 지역의 예술과 대비되는 춤은 덧배기 춤이죠. 동네 학춤도 덧배기 사위를 대표적인 춤사위로 활용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부산의 전형적인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춤의 아름다움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장르에서 좋은 작품을 연출해온 안경모 용인대학교 교수가 연출가로 참여해서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의 역량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많지 않은 단원들이 분야를 넘나들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연희 전공이 노래도 하고 노래 전공이 춤도 잘 추었는데 예를 들면 판소리 전공이 본인이 부르는 소리에 작창도 했지만 동네 학춘 명인인 정만을 잘 소화했네요. 춤바람 분데이의 무대 영상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국악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상음악 만나보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2014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산조합주 자진한입에 수록된 곡입니다. 박대성류 산조합주 준비했는데요. 산조는 본래 독주곡이지만 무대화되면서 합주 방식으로도 연주되곤 합니다. 산조를 합주할 때는 보통 기본 가락을 정한 뒤 여러 악기들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연주하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의 연주는 곡 중간에 각 선율 악기의 주자들이 한 차례씩 독주하는 부분이 있어 독주와 합주의 뚜렷한 대비와 균형미를 맛볼 수 있는 음원입니다. 공연 당시 2014년 박대성 명인이 이 공연을 위해 새로 구성하고 지도를 맡았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들이 박대성류 아쟁산조의 특징인 진중하면서도 깔끔한 가락에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의 독특한 색깔과 맛을 더해 합주로 연주했습니다. 대금 이영섭, 가야금 김혜련, 검은고 박은하, 해금 하재원, 피리 이종철, 아쟁 김혜리, 장구 강정용이 연주하는 박대성류 산조합주 듣겠습니다.

감상음악으로 국립부산국악원 2014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산조합주 자진한 입에 수록된 박대성류 산조합주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FM국악당은 지난주에 이어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공연한 국립부산국악원 우스레파토리 춤바람 분데이 제3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감상음악 박대성류 산조합주 보내드렸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2008년 개원 이후 몇몇 소위 히트작들을 냈는데요. 춤바람 분데이는 그 중에 하나로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국악극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딱히 명백하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곁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사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영국의 고고학자 닐 올리버의 책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귀하고 특별하죠. 그러니 그 특별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존재하는 이들만큼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많은 이유를 다 알아야만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오감도의 푸른 하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 학생들 사회에서 좀처럼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나 순위 같은 걸로 줄 세우는 분위기, 이거 너무 아쉽죠? 방학 동안만큼은 학생들에게 좀 편안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모래의 북천이 맑다 건을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세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20년 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권용덕입니다.
0: 네. 한번 오셨었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에게 안부 인사 좀 해주세요.
1: 제가 22년도에 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라는 책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몹시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책을 쓰고 계셨어요.
1: 그 이후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네. 책을 계속 쓰게 됐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해주신 책이 11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네. 끊임없이 책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1: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0: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또 박사 과정을 하신다고요? 아니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1: 후회하고 있어요.

0: 너무 바빠서.
1: 어떤 네.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0: 네, 제가 졸업한 친구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취업이나 이직이나 뭐 독립에 필요한 것들, 요즘에 이제 노화와 관련된 것들.
1: 아, 이런 장애를 것들. 가진 학생들의 노화.
0: 네, 이제 그런 전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때 맞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과정 이참에 그냥 성인기에 필요한 그런 공부들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1: 네.
0: 생각보다 네 버겁고
1: 그 시체 말로 빡세고
0: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저 교사지만 학교 가기 싫은 날이 되게 많더라고요.
1: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왜 마음의 부담은 이미 한가득인데
0: 맞아요.
1: 네, 그걸 네.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뭘 할 때도 계속 약간 뒤가 뜨겁지 않으세요?
0: 네. 그래서 조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1: 등록금을 내셨을 테니 확인하셔야
0: 네.
1: 됩니다. 특수교사에게는 제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셨었어요. 네. 이게 이제 졸업 후에 찾아오거나 연락이 되는 아이들이 없다. 좀 이런 얘기였는데 아직 그래요? 아니 선생님한테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뭐 특수교사 제자 없다라는 말은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후에 찾아오거나 또는 연락되는 아이들이 대체로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뭐 장애 자체가 원인이거나 졸업 후 아이들의 삶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관심 자체가 옅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특수교사는 제자를 그냥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연락하거나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고 제자와 그 제자의 부모 또한 이제 먼저 찾아오고 연락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마음의 온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보다는 왜냐하면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너무 좋아했는데 안 찾아가고 있어요.
0: 네, 저도요.
1: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권용덕 선생님은 그때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좀 더 강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봐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이고 애들이 좀 빨리빨리 졸업하고 가서 그냥 자리 잡고 지들 삶을 잘 살면 좋겠다.
0: 네.
1: 이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지내고 그 이후로 잘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그 딱 말씀하신 네.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어느새 20년 되셨잖아요.
0: 네.
1: 네. 제자들도 뭐 그러면 거의 40이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어때요?
0: 네, 맞아요. 제가 한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졸업한 아이들 중에 이제 마흔이 되어가는
1: 네.
0: 친구들도 생겨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도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요즘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고요. 뭐 장애가 좀 심해서 연락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통해서. 안부를 네, 전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동창회처럼
1: 네.
0: 1년에 2번 주기적으로 만나는
1: 네.
0: 그런 모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뭐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선생님 근데 한 번 제자는
0: 네.
1: 그냥 계속 10대로 보이지 않으세요?
0: 맞아요. 아이들도 저를 자기들이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들지만 그때 학생처럼 이제 행동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똑같은 것 같아요.
1: 네, 그게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살짝 돌아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부모, 가족 등 8팀을 인터뷰해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책이더라고요. 이번
0: 네.
1: 책이. 네, 어떤 얘기 담았는지 살짝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내고 연락하면서 이제 지켜봤던
1: 네.
0: 이제 뭐 짧게는 6년, 길게는 이제 30년 넘게 뭐 같이 이야기하고 지원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1: 네.
0: 8가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제 뭐 장애인식, 그 유니버설 디자인,
1: 네.
0: 노동,

0: 부모의 삶, 발달장애인의 자립, 네. 통합교육, 그리고 요즘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그리고 건강과 노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학교 교육과 대학 진학이나 뭐 노동과 자립,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뭐 노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결국 한 사람이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경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고 보편적인 고민인 것 같아서 그 장애인의 삶을 뭐 특수한 사례로 가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그냥 삶의 고뇌로 그냥 그들의 삶도 바라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선생님 혹시 특수학교도 네. 그냥 다른 학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시나요?
0: 특수학교 저는 이제 뭐 특수학교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특수학교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다 뭐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특수학교는 너네끼리 분리되어 있으니 그건 좋지가 않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 분리되어 있는 교육 환경이 더 맞고
1: 네.
0: 네,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1: 네.
0: 실제로 매년 특수학교가 계속 증설되고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특수학교도 그냥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육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또 책에 이제 이 질문이 진짜 나와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졸업 후에 만난 적이 있는가.
0: 네.
1: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0: 네. 그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어울리던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1: 네.
0: 제가 그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딱 두 명을 봤어요.
1: 그렇게 두 커플.
0: 그렇죠. 커플이라고 네네. 얘기해도 되겠죠. 친구들. 네. 그렇게 네. 봤었는데.
1: 네.
0: 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학교를 함께 다녔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졸업 후에 만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도 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또 궁금하다고
1: 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만나게 되는 지체장애나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발달장애 친구들은 잘 못 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1: 네.
0: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장애가 심해서 뭐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좀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세상을 조금 함께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이제 친구들도
0: 네.
1: 그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전화해서
0: 네.
1: 나와 영선아 나와 오늘 놀자라고 네. 말하는 게 조금 네.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얘가 불편해하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0: 네.
1: 뭐 내가 잘 맞춰줄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장애를 가졌어도 근데 이제 과연 나랑 노는 게 그 친구에게는 즐거운가? 즐거운 게 맞나? 그런 게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매일 만나는 공간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어디서 만나야 될지 또는 나올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지
0: 네.
1: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연락은 못
0: 맞아요.
1: 하는데 궁금하긴 하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심지어 이제 특수교사들도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럼 제가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연락해봐라.
1: 네네.
0: 연락해서 물어봐라.
1: 네.
0: 물어보고 만나봐라.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할 게 아니라 전화해봐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만난다.
1: 그렇죠.
0: 네. 개인적으로 개인 성향상 뭐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뭐 바빠서 못 만난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걱정하게 되면 네,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1: 아무것도 못하는
0: 네,
1: 거죠.
0: 저는 네. 항상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먼저 연락해보는.
1: 네.
0: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아이 졸업한 아이들에 대해서

0: 저는 이제 먼저 연락하는 편입니다.
1: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0: 네.
1: 너 나올래? 너 나랑 노는 게 재밌으면 나올래? 라고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근황만 물어보고
0: 네.
1: 나온다고 하면 뭐 어디서 만날까라고 물어보면
0: 맞아요.
1: 되는데
0: 네.
1: 이제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죠, 괜히.
0: 걱정이 더 많은 거죠. 맞아요. 네.
1: 네, 여기서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현준의 이야기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혹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라는 물음에 현준이는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펼쳐놓았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투표로 되었는데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장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했어요. 민준이 엄마랑 저희 엄마랑 다 잘 지냈고요. 고등학교 때 다시 같은 학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도 인사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임수진 선생님이 유독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진짜 좋은 기억만 있네요. 현준이에게 초등학교 생활은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였다. 이후에 이어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친구, 선생님에 대한 물음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성적이 중요해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쩌면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그나마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 기간에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낼 수 있다. 그래서 현준이도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더 선명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성적에 따라 학교가 나뉘고 그 학교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성적이 모든 것을 앞서는 상황에서 통합교육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1: 4세 고시, 7세 고시 진짜 문제가 큽니다.
0: 네.
1: 현준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0: 네, 현준이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1: 네.
0: 그래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길 기다렸다가 이제 마주치는 순간 쉴 새 없이 막 이야기하는 아이였는데
1: 네.
0: 그 선생님들도 처음에 현준이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눈을 최대한 덜 마주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이 본인도 바쁜데
1: 네.
0: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요.
1: 그런데
0: 이런 현준이의 변하지 않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자기는 졸업하면 시골에 가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고 항상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아빠의 꿈이었던 거죠.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졸업 후에 함께 시골에 가서 살자고 하는 거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졸업이 다가와도 아빠는 시골에 가지 않았죠.
1: 네.
0: 아빠는 그냥 이제 서울 토백이었고
1: 네네.
0: 네, 그냥 서울 생활이 좋았던 건데 아빠만 믿고 이제 있던 현준이는 이제 진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꿈을 대체할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결국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훈련 기간에 가게 됩니다.
1: 훈련 기관이 일정
0: 네.
1: 기간인 거잖아요. 그죠?
0: 보통 기간마다 기간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연장이 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1: 계속 그러면 그냥 기관에 있나요? 아니면
0: 네.
1: 훈련을 끝내고?
0: 그렇죠. 그 현준이가 이제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1: 네.
0: 거의 그 약 2년 정도의 직업 훈련이 끝나고 이제 첫 직장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서관 사서 보조가 돼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1: 네.
0: 네, 다행히도 그 2년 동안 이제 제법 성장했던 터라 이제 도서관 근무에 잘 적응을 했었고
1: 네.
0: 1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년 더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무기직으로 이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1: 네.
0: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도서관 특성상 이게 말을 못해서 이 답답함이 싫었던지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보조강사로 이제 활동하게 돼요.
1: 강사하면 이거 딱 아니에요?
0: 그렇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0: 이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제 약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마냥 즐겁게 일을 했지만 사실 그게 근로기간이 5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0: 휴직으로 갈 어떤 기회는 없었을까요?
1: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취업했던 일자리들도 사실 카페에서도 3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고깃집에서 에어컨 청소 업무도 10개월을 하게 되고, 난 종합병원에서 약제조 하는 것도 3개월 하게 돼요. 현준이가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참 잘해서 이 면접이 바로바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직 준비하는 동안도 제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거의 쉬는 틈이 없이 거의 다 취직이 되긴 했는데, 뭐 하지만 그 도서관 근무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만뒀었고, 그 뒤에 이제 취업했던 것들은 다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연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후에 제가 이 아이의 직업적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양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잠깐 연계를 했었습니다.
0: 그 직업적 태도에 어떤 게좀 가장 부족했을까요?
1: 이 친구가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취업할 때, 뭐, 이렇게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봐도 사실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기능보다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적 태도가 더 근속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직장 예절이나 뭐, 이제 뭐, 청결 유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예절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예절적 측면에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0: 서툴러서.
1: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0: 직장 중에는 장애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뽑는 곳이 그래도 많아졌잖아요.
1: 네, 많아졌습니다.
0: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뭐 의무적인 것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이유가 꽤 있죠.
1: 그 아마도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걸 이유로 쉽게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관련된 실태 보고서를 봐도 대부분 1년 계약이 제일 많다라고 나와 있고요. 말씀하신 장애 의무 고용률이 사실 3.1에서 3.8%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 비정규직 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그냥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곳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0: 퍼센트는 유지하지만 완전한 고용은 되지 않도록.
1: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일자리도 이제 많아지기는 했고요. 근데 아직 그 발달장애인에게 노동이 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을 중시하는 그런 생산 중심적 노동 윤리로 인식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0: 글쎄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 갈 거다라고 하지만 어떤 면으로 AI가 일을 하게 되면 로봇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버튼만 누른다든가 이렇게 조금 인간의 노동이 그냥 규칙적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조금 나아지진 않을까요?
1: 그 예전 그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들이 사실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AI를 활용해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많은 일자리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는 이제 뭐 포장조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0: 이제 뭐 현준이의 경우에도 취업은 잘 되지만 일더 하고 싶었는데 그만둬야 되고 뭐또한석달 했는데 그만둬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짜증이 좀날것 같거든요. 현준이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1: 그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직이 잘된걸 보면 현준이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뭐 슬프게도 현준이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뭐 자꾸 잘리고 자꾸 다른 곳에서 면접 보고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라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0: 그런 거 보시는 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1: 좀 많이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0: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1: 현준이가 뭐 다행히도 그 지금은 취업을 했고요.

0: 네, 다시 취업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네. 장애인 e스포츠단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요즘에 e스포츠 이제 컴퓨터로 게임처럼 하는 것들을 직업화해서 만든 건데 내가 네. 재택근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이 훈련을 좀 받게 해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처럼 요즘에는 발달장애인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그 직무에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뭐 카페 바리스타, 뭐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의 우편분류원, 뭐 화가, 뭐 데이터 매니저, 휠마스터, 온라인 패커, 도시양보가 이런 뭐 엄청 많은 일자리들이 매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쉬운 일자리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파쇄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해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대학 같은 곳에서 파쇄 업무를 이제 위탁하는데 그런 곳에 취업해서 파쇄만 하는 일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텀블러 요즘 많이 쓰니까 텀블러 세척 이렇게 기계에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텀블러 세척만 하는 텀블러 세척원이라는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물티슈 청소.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그 본인들이 좀 하기 껄끄러워하는 일을 장애인 일자리로 많이 내놓았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뭐 이제 추운 겨울에 하는 복도 청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물티슈로 청소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1: 네.
0: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물티슈로 그냥 회사를 청소하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뭐 이런 물병에 있는 라벨 요즘 다 떼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분리수거 잘 안 하죠 우리가. 그럼 그거 라벨만 떼는 네.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1: 현준이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e스포츠가 아니라 입스포츠?
0: 맞아요. 그 실제로도 그 보조 강사했던 거
1: 네.
0: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1: 네.
0: 지금도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사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서울에 많거든요. 다른 곳에도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안 되더라고요.
1: 뭔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막 많이 하는
0: 네.
1: 그런 일자리가 좀 생기면 좋겠네요.
0: 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Someday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방학 맞이 교육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20년차 특수교사가 전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맺은 말 가운데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특수교사로서 그리고 이 책의 저자로서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이 책이 하나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교실에서 사회로, 보호에서 관계로,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는 논의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어가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은 이미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얼마나 넓고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사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순리여야 합니다. 그 순리가 장애라는 이유로 멈추거나 꺾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넓은 자리를 내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 행복한 직업을 가진 저는 내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어른 되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 테니까요.
1: 근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거는 왜 학교에서 배우기가 어려운 걸까요, 선생님? 이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사실.
0: 네, 통합교육에서 어떤 걸 이제 지도해야 되냐라는 그런 물음이신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조금 넓게 우리가 보면 사실 뭐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그 진로가 진학으로 결정이 돼서 학원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삶을 고등학교까지 이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도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는 그냥 장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 선택한 진로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학교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준비를 학교 안에서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책 내용에도 있었잖아요. 발달장애인의 삶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으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0: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사실 도움은

0: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때 장애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장애는 그저 하나의 특징이고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의 다름일 뿐이고요. 이 다름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틀린 게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차이일 뿐인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장애라는 그 다름으로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네,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고 대해야 한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1: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애 학생들이

0: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사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몫이다. 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만 너도 당당하게 앞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네. 뜻이잖아요. 어떤 몫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요?
1: 근데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0: 네.
1: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환경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정이 아닌 이제 권리로 이야기를 하고 시혜가 아니고 이제 배려, 시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접근성을 이런 보장하는 것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한 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최소한의 약속을 그냥 지켜 나간다면
0: 네.
1: 모두가 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뭐 요즘은 진짜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좀 원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까요?
1: 네,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보니까
0: 네.
1: 그 장애의 삶에 어려움이 될 때를 살펴보면
0: 네.
1: 필요한 지원을 거부 네, 될 때, 그러니까 필요한 지원이 거부될 때, 그리고 접근 자체가 차단될 때,
0: 네.
1: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 장애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0: 네.
1: 무관심이나 차별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선생님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군요.
1: 네. 쉽지 않네요, 근데.
0: 어른이 된다는 건 그 완벽해지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0: 어른이 되면 다 알 것 같고 어른이 되면 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어른과는 너무 다른
1: 맞아요.
0: 그런 삶이 펼쳐지잖아요. 누군가는 어른이 되는 건 자기 삶의 주어가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도 많아지고 선택도 많아지고 뭐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거죠.
1: 네.
0: 누구에게나 어렵고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작가님은 이게 지금 잘 되는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에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0: 네.
1: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미 특수교사가 되어서 20년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냥 뭐 만나왔던 그리고 만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 삶의 주어가 되어서 각자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끊김없이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냥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그게 저의 어른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그 태어나서 자기 몸 밖에는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1: 네.
0: 몸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생각도 그렇고 몸의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내 몸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각자 다 자기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보면
1: 네.
0: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나 또 뭐 어떤 어려움을 가진 친구도 고유한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을 나에게 들려주는 존재
1: 네.
0: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그 존중의 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래도 그런 삶을 많이 듣게 되시잖아요.
1: 네. 그 졸업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0: 네.
1: 사실 행복한 얘기보다는 슬픈 얘기가
0: 안타까운
1: 조금
0: 얘기들.
1: 더 많아요.
0: 네. 네.
1: 사회에서 인식 개선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들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편견들이 많이
0: 네.
1: 생겨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0: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6분 모셔가지고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1: 같이.
0: 네,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1: 그분들이 좀 글을 써가지고 좀그 경험을
0: 맞아요.
1: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느낀 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책으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에 전파하기는 그렇고 알려줘서
1: 네.
0: 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현준이처럼 이게
0: 네.
1: 말이 많은 친구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0: 네.
1: 실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이 없는 친구들이 안으로 뭘 겪고 있는지가 더 거기가 블랙홀일 수
0: 맞아요.
1: 있다고요. 네.
0: 이제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1: 네.
0: 그런 게 조금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
1: 네. 선생님, 이제 끝으로
0: 같아요. 네.
1: 통합 교육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짚어 주세요.
0: 네. 근데 현재 통합교육은, 통합교육 자체는 이게 성적이 워낙 중시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들 수능 준비를 하느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통합교육에는 관심과 존중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들 바쁘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한 번씩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사회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나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1: 네.
0: 그래도 더디지만 분명히 변화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누구나 다 같이 좀 느긋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자체나 그런 수능 중심의 세상을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더 느긋하고 서로 여유를 갖자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1: 선생님, 우리가
0: 네.
1: 지금 수명이 좀 길어졌잖아요.
0: 네.
1: 대학을 조금 늦게 가면은 고등학생들이 약간
0: 네.
1: 여유를 갖게 될까요?
0: 글쎄요. 그래도 다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1: 그리고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도
0: 네.
1: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너와 다른 여러 가지 학생들 또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0: 네.
1: 앞으로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은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
0: 그렇죠.
1: 어딨니?
0: 네. 세상이 너무 삭막해요. 저희가 어릴 때에는 친구를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감정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따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개념도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참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게 조금 느껴져서 아쉽긴 합니다.
1: 선생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글쓰기 공부하면 그 책이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고,
1: 네.
0: 네, 올해 말에 그 친구들 이름으로
1: 네.
0: 책이 나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 그 책이 나오면 이제 그 친구들과 선생님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0: 6명 다 와도 되나요?
1: 저희
0: 너무 시끄럽지
1: PD님이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이시지만 미리 조르면 될 수도.
0: 저는 이 책이 나와서 그
1: 네.
0: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누군가 읽어주고, 이런 곳에 제가 아닌 그런 당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1: 네. 우리 그날을 어떻게 미리 한번 예약해 보는 걸로.
0: 네, 일단 책이 나오면 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1: 네. 지금까지 방학맞이 교육특집 세 번째 시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쓰신 권용덕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경소, 임지혜 가야금 연주 저만치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 이게 기본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학교 교육에서 제발 이게 기본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꽉 막힌 도로에서 긴 터널까지 만나게 됐을 때, 어두운 터널 안에 오래 갇혀 있다가 드디어 그 끝에 다시 만난 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늘 환한 곳에 있을 땐 빛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와서야 그게 얼마나 환한 빛이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뜨기도 어렵지만 어느새 그 밝음에 다시 익숙해지면 그냥 또 당연한 빛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한 날, 81년 전. 그날의 환희가 얼마나 눈부셨으면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제는 81년의 세월이 흘러 그 암흑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요. 우리가 이날을 광복절로 기리는 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빛이 어렵게 되찾은 빛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8월 1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이난초의 소리, 강산채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1: 500명 봉사들이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겠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랑 죄가 있난지라 어쩌려고 이러시오? 놈종개 죽을 때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황후는 은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는지

더욱 백수가 되었으니 희망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예! 예! 아리리다 예! 소맹기 아리 솔맹이 사업기는 황주도 화동의 고토 없고 성명은 심하구요. 중년 3월 따르고 산호탈로 상처고

하면서 통장 쩌더더 먹여 개우개우 길러내요.

사월비로 근간도 색진에 갈제 요망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300석을 몽운사로시 주하면 소맹의 눈을 뜬다으니 효성인 등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옵고 저식 팔아

나를 끊어주어. 심황후가 부친을 모를 리가 없지만은 소리를 허자니 자연적 듣게 알았던가 보더라. 심황후가 동바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후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요.

주소서 나를 보옵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불우여 식심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예. 아버지 눈을 떠서 정의를 보옵소서. 신부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번덕거리면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니?

나를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지 눈을 금쩍금쩍 금쩍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무 뛰는 소리가 쫙쫙쫙 얻어지만은 못한 눈을 떠 근잔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차 당동무담에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뜨고 서서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끈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비벼 보느라고 뜨고

0: 이난초의 소리, 강산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8월 1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질 사나이의 음성으로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

0: 나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멋진 사나이의 목소리로 오늘도 많이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우리 애천장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748님, 더워서 땀이 수도꼭지에 물 새듯 흐르네요. 풍류가 좋다 들으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이 더워야 정상인 것이 맞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원한 찬바람이 필요한 이 시간 잘 선곡해서요. 시원한 풍류 음악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868님, 풍류가 좋다 처음 듣고 사연 보내봅니다. 지난번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듣고 반응, 아, 네, 아리랑 맞아요. 우리 국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멋진 목소리 김용호님도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도 바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풍류음악 정말 세계적인 음악이죠. 잘 선곡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8868님.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3880님. 여기는 대구인데요. 밤에도 아주 더워요. 용호님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늦은 시간 저녁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 광주도 더워요. 물론 대구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이라는 또 멋진 계절이 돌아오니까요. 그때까지만 우리 참고 이겨내시게요. 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연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흥겹고 즐거운 우리 음악으로 우리 모두 여름을 이겨내시도록 하게요. 그런 의미에서 덥지만 풍류가 좋다. 시원하고 멋진 풍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신캐동의 연주, 검은고산조 신캐동류 긴산조입니다. 신캐동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백낙준에게 검은고산조를 배웠죠. 그 후 1967년 중요 무용문화재 제16호 검은고산조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이후 수학을 위한 전승에 매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오늘은 살아생전 녹음하셨던 신캐동 본인의 연주로 검은고산조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 흥보야 아따 덥다 더워 아 나가 더위나 식힐라고 아 구룡폭포에 갔더니 아 네 말대로 거기서 상공부하는 소리꾼들이 많더라잉. 아 덕분에 공짜로 소리도 실컷 듣고 아주 그냥 귀 호강하다 왔다 하하하. 아이고 어메 형님. 아 형님 구룡폭포는 또 언제 지도 모르게 그렇게 몰래 다녀오셨으라. 뭐? 아 나가 가고 잡으면 가는 거지. 아 일일이 너한테 보고하고 가야 하냐. 아따 아무튼 아 내 거기서 판소리 연습하는 걸 쭉 들어본 게 아 그 판소리가 우리 남도의 소리라 그런지 아 육자배기 소리가 겁나 많이 들리더만. 아 그러고 그 춘향가 속에 그 이몽룡이라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아 이몽룡이가 하는 말은 경토리로 노래를 해불대. 아따 우리 형님은 언제 그렇게 또 김영창이 또 되셨으라. 아이고 근디 아 판소리에서는 경토리라고 안 하고 경드름이라고 하는 갑던디.
1: 뭐셔? 경드름? 뭐 또 여드름도 아니고 그건 또 무엇이다냐?
0: 아이고 참나 안 되겠다. 오늘도 얼른 풍요 사전 갖고 와봐라. 아이고 빨리 좀 봐야 쓰겠다.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아, 경드름은 판소리와 산조에 쓰이는 악조 가운데 하나인데요. 경기 지역 음악 양식을 판소리와 산조의 하나의 악조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토리의 음악 어법을 판소리꾼들이 수용해서 판소리 안에 들어온 경기째 악조를 경드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조 역시 판소리의 음악 어법을 그대로 기하화한 음악이라 판소리에 사용되는 악조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판소리에서 경드름은 밝고 가벼운 발성과 독특한 식임새로 음악의 색깔을 다채롭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특히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등장하는 장면에 경드름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도령이 서울 사람이라는 설정에 설득력을 더하는 음악적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남원을 찾아온 이몽룡이 장모인 월매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몽룡의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의 말은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판소리의 개면조로 표현되는데요. 만약 연극 대사라면 각각 서울말과 전라도말로 표현되겠지만 판소리에선 서로 다른 토리의 표현으로 서울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대화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3: 아, 내가 의사한 것을 우리 선영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의 비는 정성이 반절이나 되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가면 저 늙은이 성질에 필경 야단이 날 모양이니 내 한번 속여볼 수밖에 없지. 일부러 술 잔뜩 먹고 주정한 사람 목소리를 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불러보겠다. 이루느라 이루느라 기 아무도 없느냐. 이루느라 춘향 어머니 깜짝 놀래며 아이고 이에 향단아 띠 누이야씨 생목숨이 끊기되야 그러는가. 성주주 세모도 발둥을 어였는가. 바깥에서 온 6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는구나. 좀 나가보고 오느라 향단이 충충 나가보더니 이거 보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 누구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나님 바깥에서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고 여쭈랍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이 지내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마님 안 계신다고 네가 갖다 보내라. 이거 보세요.

글쎄요, 우리 많이 만기십니다. 오, 딸하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만화님, 딸하는 말씀 다 들었다고 잠깐 나오시랍니다.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딸하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가겠느냐. 어서 썩 들어가거라. 춘향 어머니가 홧김에 나오는디.

가가 아르가 다리 늘어져 무라진 어리 손들어 정구 좀 거리고 나와.

식당년 늙은 여

복숭아를 하느라고 밥만 먹고 잠 못 자니 정신이 없고 눈이 침침해요. 그저 그 모든 사람 정여이 나는 모르겠네. 아니 자네는 성만

입장이들 아직도 꽃동로거든. 애들 초대하고 듣고 싶어진 상태들 아니고

과정력이 모른다고 걸면 가져서 떡을 일러줘.

내가 정녕 이몽녀요. 어? 예, 어디 좀 보세요. 없구나 하고 그래서 우왔네. 어디를 갔다 가지지 모른가 쓰고 다녀서 하나에다 뚝 떨어진다. 땅에서 불꽃 솟아난다. 아버지 땅이 뭐 땅이 구름 속에 쌓여

없었기로 야.

박철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와 장모 상봉 대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대목 안에서 이몽룡이 하는 말은 경드름으로, 월매가 하는 말은 개면조로, 이렇게 계속 악조를 바꿔가면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표현한 건데요. 판소리의 경드름이 바로 경토리를 수용한 악조고, 판소리의 개면조는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악조니까요. 결국 서울 사람인 이몽룡은 서울토리로, 남원 사람인 월매는 전라도 토리로 노래하며 대화를 나눈 겁니다. 흥미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처영무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없어. 온놈 달 진놈 해놈 번인 등에 실고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유행 이일주의 소리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번 주는 낮 방송보다 밤 재방송 때 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본 방송 때 먼저 보내주신 3321님 정답 진도아리랑 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4879님 남해성 진도아리랑 아이고 너무 쉬웠죠. 정답을 그냥 1분도 안 돼서 바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늦은 밤 올려주신 사연도 있었습니다. 3847님 진도아리랑 재밌어요. 흥이 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0753님도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진도아리랑 덥지만 흥겹네요. 그렇죠 우리 풍류. 아 너무 시원하고 흥겹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풍류 음악 아주 시원한 에어컨 풍류 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진도아리랑 노래 너무 시원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원한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참에 시원한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부산 무용유산 아쟁산조 보유자의 신 박대성 명인과 그 여러분들의 연주 1980년대 연주 실황 신하의 합주입니다.

안녕.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요 밀양아리랑 이야기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 불러봤을 이 친숙한 가락은 힘차고 경쾌한 새마치 장단위의 흥겨움을 담아냈죠. 밝고 시원한 선율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밀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지역의 대표 설화인 아랑 전설과 함께 기억해왔습니다. 노랫말에 담긴 영남루와 아랑각, 그리고 아랑의 이야기가 밀양의 역사와 정서를 고스란히 전해주죠. 그래서 밀양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지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악학자들은 밀양아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율은 경기민요 양산도와 매우 닮아 있으며 곡의 구성 또한 근대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밀양아리랑이 1920년대 후반 음반 문화의 발달과 전문 소리꾼들의 활동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밀양아리랑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토속적인 정서와 근대 대중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탄생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래이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이 경쾌한 가락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광복군들이 군가처럼 부르기도 했는데요. 빛을 잃은 시대에도 광복의 의지와 희망을 담아 광복군 아리랑으로 다시 태어났던 밀양아리랑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0: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기서 딸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1: 아이 당다공 서리 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양목 접조거리 연분홍 처마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지고 잘 넘어간다. 물명주 다소가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아리당가 공설이다.

0: 고갯만 네 얹어놓고 만단 말가.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2: 남의 집에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저문니는 콩밥골만 탄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0: 보리방 물고라는 이 생각이 난다.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1: 어시랑 살랑 죽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비게 주춤 낚거들랑 내 팔을 비어라.
0: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쌍갑산 만댕이 허리양개 돌고 나으리 신랑 품에 잠잔동만동.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질같이 단장 높아야 좋고 주막지 소름 마시고 봐야 좋다.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0: 아랑각을 박이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가 난데.

0: 살고 가스만 가지 술 담배 군고는 내 못 살겠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

아리당가고 서리당가고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산나물 먹고 싶어 산나물 떠나 총각난군 빨아서 산나물 떠지 아리당

0: 논다. 아리랑다 꽁 서리랑다 꽁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1: 꽃동나무 열매는 감슬감슬한데 그 내기 젓가심은 올통볼통하다.
0: 아리당다 꽁 서리당다 꽁 아라

삼노 갱치가 좋아 팔도야 한량이에 다 모여드네 아리당당콩 서리당당콩 아라.

볼비는 총각아 눈 지나 이끄들라 떡 받으라 아리당가 공 서리당가 공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어절치고 잘 넘어간다.

0: 아리 당달고 엉설이 당달고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꺼져지고 잘 넘어간다.
1: 청천 하늘에 산별도 많고 우리들의 살림살

0: 사장부 소리 동문한 큰애기가 공동춤을 추네.
1: 아리당다봉 서리당다봉 아라리.

0: 와서 나 달로와 나 그네게 선볼라고 나 달로와지
1: 아리.

일자가 좋아서 그네게 송곳으로 다노란한다. 아리당가 봉서리당가 봉 아라.

0: 거지 봉사 어때 두고야 산중에 오나.
1: 아리당다 봉서리당다 봉 아라리가 안돼 아리라 어르시고 잘 넘어간다.
2: 아주까리 동배가 뉘어지 마라. 존년들 지름머리 눈꼴시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가 나네 아리라 어르시고 잘 넘어간다.
3: 네가 죽고 내가 살며 열려가 되나. 한강속 깊은 물에 빠져 죽자.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리.

술 받아요 고개춤 추다가 술 쏟았네.

0: 아래로인데 인간의 염물은 너와 나로구나.
1: 아리당다고 서리당다고 아라리.

포종사 박달나 모 홍두깨 방마치로 다 넘어난다. 아이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0: 한다고 하라리가 난데 하리라 어전시고 잘 넘어간다.
1: 밀양아리랑 보존의 소리로 밀양아리랑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자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끝곡으로 대금의 원한철, 장구의 이경섭의 연주, 대풍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에 오늘 우리의 땅,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날을 해방이 된 날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해방은 외부 억압에서 벗어났다, 풀려났다는 수동적 의미가 있어서 빛 광자와 돌아올 복자를 쓰는 광복이란 말을 써서 이 광복절이란 이름을 택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 광복을 맞기 위해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 그 상처가 완전히 가셨다고 하긴 어렵지만 우린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8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 잘 지켜봐야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차분하게 검은고 음악 듣겠습니다. 가진 회상의 첫 곡 상령산인데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 차분하게 우리에게 사색을 허용하는 음악이죠. 가진의상 중에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이라서 81년 전에 오늘의 감격의 시간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곡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에 있었던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대성 작곡의 교성곡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실내악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경미 작곡 두 대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독주곡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백성기 작곡 대금 독주곡 비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작곡상은 한국 문화의 발전과 창의적 음악 양식의 정착, 또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표로 해서 1977년에 제정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만나보셨고요. 오늘은 2007년에 있었던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구약성서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오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작곡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계절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이 다르다,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다 라고 노트에 적었는데요. 축복받은 사계절을 관현악곡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곡은 계절별로 나뉘어서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계절은 3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가을까지 연주된 음악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봄 1장은 대한민국의 웅비하는 모습을 대규모 관현악의 팡파르로 시작하고요. 봄의 제2장은 음렬의 표현주의적 현대기법을 우리나라 전통기법과 조화시켰고요. 제3장은 3+3+2박의 강렬하면서도 경쾌한 리듬에 우리 가락의 신명을 더한 곡입니다. 여름 역시 3장인데요. 제1장은 여름날의 나른함을 진양조 장단에 실어 시작하여 확대시킵니다. 제2장 천둥, 번개 그리고 폭우는 뇌성병력의 소리를 전묘주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제3장은 수제천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창작했습니다. 가을 3장의 제1장은 풍요의 가을을 알리는 경쾌하면서도 들뜬 팡파르로 시작되는데요. 관악기의 2중주, 3중주가 특별합니다. 가을 2장은 한국의 가을인데요. 제한된 악기 편성과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방가르드적 소리의 입체적 표현 양식, 그리고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의 함축성과 반복성으로 이미지화시켰습니다. 제3장은 가을의 풍요한 소리를 담은 곡인데요. 가을과 결실을 대표하는 태평소의 가락이 신명나게 펼쳐지고요. 곡의 말미로 가면 각 악기별로 독주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중에서 오늘 가을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선이 지휘하는 온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들으셨는데요. 김원선이 지휘하는 온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 3개의 악장으로 총 12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된 2006 국악관현악축제에서 겨울 3곡을 제외한 총 9곡이 연주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은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입니다. 이 곡은 고 김수영의 시 풀을 위해 작곡한 음악입니다. 작곡가 김대성은 오래전부터 이 시를 형상화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땅의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풀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형성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창단기념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작품 의뢰가 왔는데요.

그때 작곡자는 바로 이 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죠. 이 시의 이미지를 합창과 관현악으로 형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곡의 모티브는 풀, 바람, 풀뿌리의 선율을 설정했고요. 이 모티브는 전체 곡을 통일성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창은 민요적인 선율을 근간으로 하지만 서양의 삼화음 진행과 한국적인 부가화음적 진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동해안 별신굿의 백이장 장단이 나오는데요. 이 장단은 풀이 일어나는 것을 형상화한 부분이고요. 전통음악의 긍정성과 힘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세야세야 음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서양의 선법이나 무조적인 음악, 반음계적인 진행, 또 우리 가곡의 선율도 써서 시인의 갈등과 희망을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악기 편성은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하고 서양 악기도 몇몇 더했는데요. 두 대 홀은 바이올린 독주, 팀파니, 베이스, 타악기 글로켄슈피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양악이 향악화돼야 한다는 작곡가의 오래된 신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런 악기들이 마치 국악기처럼 국악 관현악에서 효과적으로 녹아나도록 했습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듣겠습니다.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 윤성원의 바이올린, 김경수의 팀파니, 류재근의 글로켄슈필, 손승용 이동근의 홀은, 안형모의 생황, 정수정 정지선의 콘트라베이스, 정치용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대성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들으셨는데요.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 윤성원의 바이올린, 김경수의 팀파니, 류재근의 글로켄슈필, 손승용 이동근의 호른, 안형모의 생황, 정수정 정지선의 콘트라베이스, 정치용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위해 작곡한 곡인데요.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이경미 작곡의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Construction 3란 곡입니다. 이 곡은 두 대의 12줄 가야금을 위한 작품이죠. 두 대의 가야금을 작곡자는 시실과 날실이 얽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했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얽히고 설켜서 직물의 구조를 이루어가듯이 두 대의 12줄 가야금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음들의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어가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첫 번째 가야금, 두 번째 가야금의 역할을 시줄과 날줄의 개념으로 접근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야금이 제시한

라는 선율적 소재들이 두 번째 가야금에 의해서 대위적으로 모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직물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가듯이 점차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다가 다시 다양한 방법의 대위적인 모방을 하면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두 대의 가야금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직조에 나가는 방식의 구조적인 음악,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듣겠습니다. 임은정의 제1가야금, 박세연의 제2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경미 작곡의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들으셨는데요. 임은정의 제1가야금, 박세현의 제2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2006년 금암회 위촉으로 작곡돼서 초연된 바 있고요.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 우수상 수상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부문 우수상 수상작 백성기 작곡의 대금 독주곡 비무입니다. 날 비자 춤출 무자를 써서 비무라 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자가 군산의 금강 하구를 찾았을 때 만난 겨울 철새들의 날갯짓을 보면서 악상을 얻은 곡입니다. 철새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데요. 그 모습은 엄숙하고 장관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작곡자의 작곡 노트에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과 차가운 강바람이 번갈아 몰아치며 옷깃을 여미게 만든다. 매년 11월 중순경 금강이 검붉게 물들어갈 때면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날아오른다. 이 곡은 금강의 겨울,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인 가창오리 때의 화려한 비상과 군무를 대금의 음률에 실어 묘사한 작품이므로 곡명을 비무라 하였다. 곡의 분위기가 그려지는데요. 곡은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악장은 철새들의 비상을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으로 표현했고요. 제2악장은 철새들의 군무를 현대적 기법을 써서 구사했습니다. 백성기 작곡의 대금 독주곡 비무 듣겠습니다. 임재원의 대금 독주입니다.

백성기 작곡의 대금 독주곡 비무 제1악장 철새들의 비상 제2악장 철새들의 군무 들으셨는데요. 임재원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에 있었던 제26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철구 작곡의 관현악,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대성 작곡의 교성곡,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풀, 그리고 실내악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경미 작곡 두 대의 가야금을 위한 컨스트럭션 3, 독주곡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백성기 작곡 대금 독주곡 비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여창가곡 한 곡 듣겠는데요. 반우반개 반엽 남하여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남하여 편지 전치 말고 당신이 제우되어 남이 남의 일을 못 일과저 하려마는 남하여 전한 편지니 일동 말동 하여라.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남하여 들으셨는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로서 삼복더위에 말복을 보냈고요. 오늘 광복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광복의 뜨겁고 벅찬 기운은 아마도 말복과 같은 복날의 그 뜨거움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달라져서 다행입니다. 토요일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찌여 심청이란 세상사를 하직하고 공손의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동황대를 돌아 듣니

언니 소동 다 모든 봉월

천재지.

비법.

이야기야.

당신은 어려 나오면서 저리 가는 심소주의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장어산봉 상소철인 허여 축상지루 네가 안별이라 천주의 깊은 하늘 다수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되어 너를 보니 오직이나 흥전하게 무슨 후기 전년에 지금은 전야 어느님이여 어향근 남풍시를 이제까지 전하느냐 서로 먼 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이난 진공하니 만고열려이비로다 호강을 바삐 건너 명나수를 양도하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난 관책이나 되고 병력 가루하야 이간이 황황을 하고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릎

와서 이물에 던졌더니 장구에 반통함이 얼당음에 로암을 내일쯤 돈을 빼어 동문상위에 걸고 왔네. 세상에 나가 그든 대로온 자주 전해라고 제안처에 태폰한이 돈 없는 것이 한이로세. 이난 빈고하니 오나라 중신 오자 서로다 병나수를 합비 건너 또한 웃음

한식우는 말이 진나라 속임 입어 3년 무간에 조국을 바라보며 비기혼이 되었더니 방랑태성 반기듯 고속질없는 동정 따로 헛춤마

아우.

방할은 없었으나 한무지구 우선빈과 지러니가 죽자니

산계 뒤로 껴줘주 신날 갈길은 졸릴 말이나 남고 3년이 엄마 하루쳐 그러자 전지적 막은지 간신히 떠들어와 색실과를 밥이 찾아 갈라며 산도 잡아 금깔 꽂아 캐는 듯이 맞춰놓고 보사궁 거동바라 흑원을 정지하고 폭채를 양손으로 폭을 드리둥 드리둥 드리둥 둥둥둥 드리둥 드리둥 둥둥둥 화룡시대를 헌전 후에 고생 본을 봐도 다 각비 위여 허니 막대 항공이 아니냐 하우시 9년지수 배를 타고 나살일째 오복어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모자서 분노할째 또바로 헌노주고 해성 폐안장수 호강으로 돌아들어 헌대지 건너주고 공명호 탈주하는 성남풍 그런데요 저저 백만 대령 주유로 화공터니 해 아니면은 노이허니 그저 북을 드리둥 드리둥 둥둥둥 드리둥 드리둥 둥둥둥 주유로 경양허니 도여헌명호 귀거래 해와르니 고범진한 창안의 강동거요 임수시 초

가르서던 판호라니 꽃이 곡종 중을 싸워하니 고유승은 무정근한 어부길거 해도나니 화정포난 우리 올려 재련주요 가구발선 허구보니 상무선이 아니냐 고리선을 섬을 해며 상구로 호여보여서 세우경경에 터빈 고사를 들이던 오늘날 인당소이 인재소를 들이꾸죠 통일신 한명이며 서일신 그승기며 남일신 충룡이며 포개신 우강이며 강아지 장과 전태

너의 진 남자 보내줄래요?

다 뭐 저만 벽을 못 없으고

다 다시 승자도 울고 사공도

나 벌기야 벌기야

그때요,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나리 그저 둘리 끄느냐. 하루 난 옥황 상제께서 사해의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늘 묘시에 위리국 침소자가 임당수에 들터니 착실히 모셨다가 임당수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하고 내려와 용궁 시녀들을 불러 너 이제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를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자가 들터이니 착실히 모셔오느라. 각궁 선녀들이 수명하고 임당수를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초라. 그때여 심소자는 물에 들든 말든 천지 명랑하고 이로리 초림 그늘 뜻밖의 발선녀들이 백옥교를 앞에 놓고 예험여 연자오되 저희들은 용궁 시녀로서 부왕의 분부 듣고 소조를 모시고자 왔사오니 옥교를 타옵소서. 신청이여자오되 인간은 미천한 사람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하니 타면 상제께서 수궁 대제를 내릴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소저 마지 못하여 옥교에 앉으니 때마침 수궁 북유아나운자 헐지 회두장 헐시 전상성과 선녀들이 심소재를 보기하고 태열진 학을 타고 안기상견 타고 보리탄 이적선 장어동자 홍어동자 쌉쌍이 모셨네. 월궁 항암바고 선녀 나박부인 팔선녀들이 자우로 버렸나 같이 울지 왕자 진우 봉필이 니나 니나 니나

그릇에 연허여 그릇에 봉봉은 다 하루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난 뒤 이난 닝고허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어 난 뒤 심청이 수궁에 왔다는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당하시겠다. 오, 세 재단을 기리노 가득 실고 벽도하 단기화를 3년에 내려꼽고 성하비각은 전대서고 수공을 내려오니 용왕도 상응하여 분전에 해외헐질 옥진 고인이 들어와 신청손을 보여 자꾸 네가 나를 모르리라. 세상에서 너를 낳 확실하다 너 붙인 마흔이 늙었으라. 나는 적극인지 되어 광안전 목진 부인이 되었으나 너 붙인 눈을 띄우라고 삼백석에 몸이 팔려 이곳으로 들어왔다. 허기론 더 흐를 보러 니 완도랑

정 얼굴을 끌어 다 가사합니다. 뭔지는요. 아이고 내 자식아 염려로다 심장이 그제야 모진인 줄을 긴장하고 부인 목을 포여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것이 꿈이요 생시요 불의식 심정이는 아무도운 택발 붙인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이르르지 허우리까 부인이 말로며 내 딸 청하오지 마라 나는 이루에 너 후친 같이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방 한전 같은 일이 치고니 허다하여 오래지지 나 그런 소리가 제한제 나던지 옷에 체온으로 올라가니 심정이 할 일 없어 달아갈 수도 없고 가는 모친을 후두머니 바라보며

옥황 상지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지 꽃 단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찬수 범절 금주 보배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들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곧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듯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쳐질 소냐. 추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의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신 만금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재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재의 넋을 위로 허는 뒤 폭을 뒤동동 홀리면서 슬픈 말로 해지낸다. 넋이야 넋이로다. 이 날개 뒤 날개냐 고장원은 낙상우던 명명은없고 아니오 3년후간은 최왕은 없고 아니오 부친을 띄우라고 삼백석에 발려 임당수 세투 대신 침낭자의 떡시로다. 떡시라도 오셨거든 아리금양 없소서 재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떠 있는디 세상 못 본 바라 포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지할 수 옛날 김팽이가 범하부를 잡으라고 방금산만을 흩어쓴이 그만 죽이소니까 그러면 저기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않소 옥출곤강이 아니거든 도간 죽이소니까 그러면 저기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것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쳐라 쳐라. 어이기요 어이기요 어이기요.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행위진도 하고 보세. 세운지 어렵구나. 배 건져 씻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치가 진동 그늘.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 남은 집을 각기 쳤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받아 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고. 이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송천잡기업소 황우풍 하신 후 납비를 아니하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넓은 뜰에 가득히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적에 화초도 방호만 다 팔월 부용 혼자롱 만당 초수의 홍연아 밤행부동 월행헌 서진 천튼 한미와 진희우량의 거우시라 불거 있다고 목송군 고알고의 영산은 서조신 국화꽃 상천제자를 강눈으로

부르느니 당신 궁중 대포치오 천태산태를 강이 항변계 작약이 원정 부지 이별언니오 창호견의 행보와 저곳 하늘 보언니 기억 제열헌던 두경 비와 도와 개관아 홍국 백국 사계와 동원돌이 전시춘 못 동요지가 행

선조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심에 세상에는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부렁태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금 화계상에 심어놓고 초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즉 천자 보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하를 동방사기 따온지가 삼천년이 못다 댕이 벽도 하도 아니오 경남 세계연합꽃이 아르아지아서 해상을 도왔던지 그 꽃 이름은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지 이라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 난디 강선아 벌어지며 손녀들이 서있건 날 천자고 이여겨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이오이어짜오대 남해용궁 신여로서 심소재를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우리의 전환을 봉하여 싸우니 황궁지 하오이다. 인물 불견 한고덕구 한선여 사이끝난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신효지라. 궁유로 시호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감방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었자고대 국모 없으심을 하나님이 없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 불치면 반숙이양이라 인연으로 청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퇴길하여 노니 오로일 갑자시라. 심항우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오 가가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항우 부귀는 무쌍은아

0: 심한홀 반기듯
1: 다 넣으시고
0: 싫어

있냐? 토하동을 가고 들라 불쌍한 우리 부친 전에 현기일장 전하여라. 현기를 쓰랴 할 때 한자 쓰고도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3시 30분 전남 해남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4시 전남 해남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3월이라 삼질날에
1: 강강술래
0: 소상강 기러기는
1: 강강술래
0: 올라간다 하적하고

0: 술래야 마당에 장구가 놀고
1: 강강술래
0: 요래집 마당에 기생이 논다
1: 강강술래
0: 또 새로새 젊어노라
1: 강강술래
0: 늦고 병들면 못 노나니
1: 강강술래
0: 젊어 청춘 노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도 어떤 집은 유난히 뜨겁고 또 어떤 집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유지하곤 하는데요. 건축 전문가들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을 꼽습니다. 창을 넘어 들어온 햇살은 방바닥과 벽, 가구에도 흡수되고 그렇게 달궈진 물체는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실내 온도를 계속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럴 땐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잠시 내려두는 것만으로도 복사열의 유입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그 이른 아침이나 해진 뒤에 맛통풍을 시켜주면요, 벽과 가구에 갇혀있던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너무 바쁘게 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삶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열기들을 천천히 식혀가는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평시조 송림회입니다. 노래의 변진심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평시조 송림에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변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복사열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집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큰 원인이 그것이었군요. 그리고 전자기기가 내는 열들도 실내를 덮이는 열기라고 하는데요. 온도를 확 바꿀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너무 더운 시간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고 또 쓰지 않는 전자기기들은 플러그를 빼놓고 하면서 아주 소소하게나마 집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숨 쉴 만큼의 거리와 여백이 필요한 것 아시죠? 특히 일요일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볕은 더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집에서 잘 쉬면서 마음속 무거운 열기들을 가만히 비워내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머물러 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1: 행정안전부의

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전남 무안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말 그만이라. 아, 예, 야.

알물어보자. 영웅허걸 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되며 절대가인 죽은 무덤이 몇몇이냐.

눈물 넘어간다 해. 세월 봄철 다 가지질 마라. 세월아 봄철 다 가지 마라. 장안에 호걸들 모두 다 나를 간답니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예, 하리로다 승상이 파리심에 너를 쫓아 깨우하노라 해 깨우하노라 연풍지로다

연불과 잦은 연불 듣고 오셨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궁중에서 펼쳐졌던 한바탕 놀이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을 던져 넣으면 상을 받고 실패하면 벌을 받는 춤, 궁중정제 포구락입니다. 포구락은 말 그대로 공을 던지며 즐기는 춤인데요. 무대 한가운데는 포구문이라는 문을 세워놓고 무용수들은 좌우 두 편으로 나뉘어 차례로 공을 던집니다. 포구문 가운데는 풍류안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이 쏙 들어가면 상으로 꽃을 받고 들어가지 않으면 얼굴에 먹점을 찍는 벌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춤을 추면서 벌이는 작은 공놀이 경기와도 같은 셈인데요. 그래서 포구락을 보고 있으면 궁중무용이라고 해서 엄숙하고 정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공을 넣을지, 누가 벌을 받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은 물론이고 바라보는 사람도 함께 긴장하고 웃을 수 있는 정제였습니다. 이 포구락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록을 보면 고려 문종 때인 1073년 팔관회에서 포구락을 연행했다는 내용이 고려사에 전하고 있는데요. 송나라에서 고려로 들어온 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계속 연행되면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의 수도 달라졌는데요. 고려시대 기록과 조선시대 악학괴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제무도 홀기를 살펴보면 무용수의 숫자와 구성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가운데 포구문을 두고 좌우로 편을 나눠 공을 던진다라는 기본적인 재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국립국악원에서 만나는 포구락 역시 이러한 옛 기록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에도 귀를 기울여 볼까 하는데요. 포구락은 춤의 진행에 따라 음악도 달라집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에서는 향당 교주를 시작으로 도들이, 자진도들이, 다령 등이 이어지는데요. 춤이 펼쳐질수록 음악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포구락 특유의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공을 던지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조금 전까지 궁중 음악으로만 들렸던 가락이 어느 순간 놀이의 음악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포구락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반복되는 춤사위나 창사 등이 시대와 공연 환경에 맞게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승되는 포구락은 궁중정제의 겉모습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놀이와 연희의 재미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의 선율만 따라가기보다 궁중 한가운데 놓인 포구문과 공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무용수들 그리고 공 하나의 결과를 지켜보며 함께 웃고 즐겼을 사람들의 모습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궁중의 놀이와 흥이 담긴 음악 포구락 함께 듣겠습니다. 32여분의 긴 호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20분 전남 영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40분 전남 목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포구락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만 듣고 있어도 가락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춤의 장면이 바뀌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포구락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한 놀이가 있는데요. 공을 던지고 들어가면 상을 받고 들어가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하지만 여기에 음악과 춤, 화려한 의상과 무대 장치가 더해지면서 하나의 궁중 예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궁중에서도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놀이를 즐겼다는 점입니다. 공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기쁨이 생기고 실패하는 순간에는 웃음이 터집니다. 정해진 춤을 정확하게 추면서도 그 안에는 매번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구락에는 정제의 아름다움과 함께 연희가 가진 생생한 재미가 살아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포구락.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의 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였습니다. 오늘은 공 하나에 웃음과 긴장, 춤과 음악을 함께 담아낸 궁중정제 포구락에 오래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텐데요. 준비한 곡은 축원 덕담입니다. 꽹과리 연주의 이광수입니다.

사중 문전 추권구 사덕담 치성정 성울당여 주센대랑 나무대 가장 나무대 공중 이전이전 안에 헐제라도 간구감명

신중에 잡수신 마음 연만하신 백발로인은 일평생을 잘 잡수시고 잘 쓰시고 잘 노시고 잘 사시다 왕생 그 나구두 마음으로 인내하기는 수명장소 언능하기는 색담발원 명도발원 복도발원 열이면 열자손을 찬병 없이도 잘 기르니 자손이 많아

1부 마무리곡 축원 덕담이었습니다. 꽹과리 연주의 이광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강원 원주에서 시작된 창작 음악극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여름 저녁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만두 냄새. 상상만 해도 정겨운 풍경인데요. 작고 허름한 손수레 만둣가게, 미숙인의 봉천만두에 숨겨진 맛을 찾아가는 이야기. 바로 음악극

0: 농촌네 사람들. 네. 부제로는 만두 전성시대입니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공연인데요.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시아터 컴퍼니 웃기가 제작했고요. 원주 전통시장과 만두를 소재로 지역의 정서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 음악극입니다. 그저 맛있는 만두 한 접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내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만두 전성시대 공연. 이 공연은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강남구와의 문화교류사업으로 서울 강남시아터에서 특별 공연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관람료는 전석 5,000원입니다. 2007년 창단 이후 1,200회가 넘는 공연을 이어오며 꾸준히 무대를 지켜온 극단의 작품이어서 지역 창작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영월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6시 전남 진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자, 이건 뭔 거니? 재담소리 장사치 흉내인데 무화관 시장의 야채 장수 올시다. 배추두렁 사려 무 마늘, 파, 고춧가루도 있어요. 자, 요거는 마포시장의 생선 장수 올시다. 생선 조기들이서 조개젓, 새우젓, 어리굴젓도 있어요. 요건 마장동 시장의 국거리 장사 올시다. 선지 국거리 사려 수구레. 수구레는 소 가죽에서 띠에는 아주 값싼 고깃지요. 자, 요건 애옥의 시장의 인간 만물상에 올시다. 안성 맞춤 녹그릇, 광주 분원 사기 그릇, 은비녀, 옥비녀, 앵두나무, 목비녀, 얼레비, 챔비, 티꼬지, 바늘, 쌈지, 골무, 반지꼬리, 이야기라 쥐야, 어이, 다듬이, 홍두깨, 자, 살림살이, 눈이 보배요, 말만 잘하면 거저줘요. 요거는 배옥의 시장에 찹쌀떡 장사 올시다. 찹쌀떡, 메밀묵, 만두나 호야호. 요건 자원 고갈 시장에 고물 장소시다. 찢어진 시계나 깨진 채권 삽니다. 머리카락 빠진 것, 노대야 깨진 것, 신랑 신부 뽀뽀하다 금니빨 빠진 것, 자, 고물 삽니다. 아, 이놈은 웬쟁일 굶었나, 이게.
3: 비계 속서, 비계 속서, 비계 속서.
2: 메밀껍질 비계 속 장수예요. 아, 이놈아, 잠이나 벌떡 깨거란 마. 저쪽에서 징 하나 들고 철사거리 어깨에다 미고 나서 말이야. 뚫어! 굴뚝 쑤시는 사람이 올시다.
0: 백영춘의 재담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장사치 흉내였습니다. 다음 곡은 박범훈 작곡 25현 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매날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토속 미녀조인 메나리조를 바탕으로 한오백년과 강원도아리랑의 선율을 담아낸 곡입니다. 25현 가야금의 김일륜, 대금의 임재원입니다. 17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5현 가야금의 김일륜, 대금의 임재원이었습니다. 25현 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매나리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소설 바람인데요. 연주의 김경아 외 여러분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요즘 같은 날씨에 햇볕 아래 세워둔 자동차 문을 열면 차를 탄다기보다 커다란 찜통 뚜껑을 여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에어컨부터 아주 강하게 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에어컨 입장에서는 이게 꽤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자동

자동차 에어컨은요, 차 안의 열을 냉매가 흡수한 다음 컴프레셔로 냉매를 압축하고 차 앞쪽에 콘덴스를 통해서 그 열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바깥 기온이 너무 높으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원한 곳에서 뜨거운 물을 식히는 것보다 한증막 같은 곳에서 뜨거운 물을 식히는 일이 훨씬 어려운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폭염이 오면 차량 에어컨의 컴프레셔가 평소보다 더 세게 일해야 하고 그만큼 부품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어컨을 쓰는 습관 하나가 당장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는 않겠지만 차의 냉방 효율이 떨어지면 컴프레셔는 더 무리해서 일하게 되고 엔진에도 그만큼 부담이 더해져서 연료 소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요, 원래 조금씩 나빠지고 있던 부품이 폭염 때 한꺼번에 탈이 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절약 요령, 만일 뜨겁게 달궈진 차에 탔다면 처음부터 에어컨과 힘겨루기를 하지 마시고 우선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차 안에 갇혀 있던 뜨거운 공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닫고 내기 순환 모드로 바꾸면 이미 조금 식은 실내 공기를 다시 냉각하면 되니까 차 안이 훨씬 수월하게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충분히 시원해진 뒤에는 외기 모드도 적절히 사용해서 공기를 환기시켜줘야 합니다. 내기 순환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졸음이나 두통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음악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니나노 드라이버입니다. 노래에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입니다.

0: 니나노 드라이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이었습니다. 자,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폭염 속 자동차 에어컨 관리.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차량 앞쪽의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는 에어컨이 차 안에서 가져온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 벌레나 먼지, 낙엽 같은 것이 붙어서 바람길이 막히면 열을 제대로 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설정 온도가 아니라 열이 빠져나갈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이때도 결국 에어컨은 더 오래 작동하고 컴프레셔 부담은 커지면서 연료 소모도 심해집니다. 따라서 세차하실 때나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량 앞부분과 앞유리 아래쪽 공기 유입부 있죠? 이곳에 이물질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에어컨이 예전보다 덜 시원하다라고 해서 냉매부터 무조건 채우지는 마십시오. 자동차 냉매 회로는 기본적으로 밀폐 구조입니다. 따라서 냉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름이니까 뭐 한번 채우지 뭐 하면서 냉매만 반복해서 보충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몇 달 뒤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이 약해졌다면 냉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냉각팬은 제대로 도는지, 컴프레셔에 이상은 없는지 함께 봐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동차 관리에서 가장 아까운 돈은 정비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고 같은 돈을 두 번, 세 번 쓰는 것이 더 아까운 낭비죠. 창문을 잠깐 열어 열기를 빼고 바람길을 막는 이물질을 살펴보고 또 냉매가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러한 습관과 점검 하나가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가능성을 낮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지키는 에코판소리 날아라 에코맨 중 더위 사냥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봉영입니다.
1: 그때요. 밤 최저 온도가 섭씨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어느 날. 다른 집들은 에어컨 빵빵 틀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을 사이 우리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잘나가는 부모마저 없는 옥탑방 백수는 그 뜨끈한 방 안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고 있었구나.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생각한 백수는 더위와 한판 싸움을 하는 뒤

보면 태장부가관이지. 더위와 맞서 싸우는 비장의 무기. 어젯밤 얼려둔 젖은 수건 반듯하게 접어 얼리는 것보다 대충 구겨 얼리면은 더욱 시원하지. 이놈을 갖다가

지구를 지키는 에코판소리, 나라라 에코맨 중 더위 사냥이었습니다. 소리의 김봉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장구를 위한 놀이 소리 빛입니다. 연주에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입니다.

설장구를 위한 놀이 소리 빛이었습니다. 연주의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 함께 외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불교 사찰에서는 아침 공양을 전후해서 다 같이 마당을 쓸고 사찰 안팎을 청소하는데요. 이것을 울력이라고 한다네요. 큰스님도 예배 없이 울력에 참여해야 하고요. 이 울력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어떤 일을 해낸다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돕는다는 점에서 두레나 푸마시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 삶도 하나의 큰 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일이 또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힘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의 아이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울력이라는 의미를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어떤 일을 해낸다. 그러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레나 푸마시와는 좀 다르다. 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치면 재능 기부하고 비슷하네요. 울력이든 재능 기부든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은 이유가 뭐든 간에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좋은 일, 뜻깊은 일이란 이유로 재능 기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주 조금 남아있잖아요. 재능 기부야말로 스스로 자유의지로 나설 때 진짜 뜻깊은 일이 되니까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요청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복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겠죠? 이런 아침에도 저희 프로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더 시원하고 쾌적한 VVIP석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와 소리로 차지스 차지 함께 듣는데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좋은 기운, 복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지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다의 차지스의 차지스 차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되는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삼산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볼 텐데요. 뮤지션들도 보면 하나에 딱 몰입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는 막 내리 한 4끼 정도 이거 너무 맛있네 하면서 먹게 되는 때가 있는데 삼산 씨가 이 음악 발표할 때 이런 지긋지긋 의성어라든지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는 말에 아주 몰입되어 있었나 봅니다. 2025년 9월이니까 딱 1년 전에 발표한 인생은 팽팽 앨범 타이틀에도 팽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수록곡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파파파파, 빠샤뽀샤, 지긋지긋, 잡히죽음, 팽이팽팽 이런 노래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도 당연히 사용되고요. 후렴에 아주 중독성 있는 표현으로도 이 말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 지긋지긋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삼산의 노래 지긋지긋에 이어서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거문고 연주가 더해진 거문고 연주자이자 소리꾼 박소연의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니오와 이승희가 함께한 상주 아리랑인데요. 상주에서 구전되고 전승되어 온 전통민요 상주 아리랑입니다. 경상도 메나리 쪽으로 부르는 아리랑이고요. 영남 들노래에서 변형된 것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또 좀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정선 아리랑의 변형도 느껴지는데요.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던 그때 우리 선조들의 모습도 이 음악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오와 이승희가 함께한 상주 아리랑입니다.

0: 해금 연주자 이승희와 소리꾼 아니오가 함께한 상주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바림의 연주와 노래로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소리꾼 김용우 씨가 이끄는 팀이고요. 전영준의 피아노 연주, 또 하범석의 슬라이드 기타 연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드리는 곡은 소리꾼 박인혜의 담배 타령입니다. 조선 후기의 흡연에 관한 단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고전적 사실을 가지고 만든 소리인데요. 자, 이 듣다 보면 담배 멋진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안 됩니다. 흡연은 니코틴 타르로 인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한 계피의 유혹,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음악일 뿐 따라하면 안 된다. 명심하시고 들어보시죠. 박인혜의 담배 타령입니다.
1: 도련님과 춘향과 이별이 되었겄다. 춘향이 막마 거여 앉았다가 잊은 것이 있다는 듯 일어나 이야기하는디 이것이 박인혜 도는 담배 타령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여 준향이

손님 손을 끌어잡아 도련님 이리 앉으시오. 춘향은 고동바 이별하는 저 여인 고독 제맛자락 부여 한꺼운 침같이 가느다란 열쇠 꺼내어 고동스럽 큰 거부 자물쇠를 절코 열어두니 각색 담배가 나오나 갖가지로다 내어놓을 때 평안도 성천초 강원도 금성초 전라도 진안초 향초 삼등초로다 경기도라 37관 중에 황주남만산성 금광초를 독도로 울무초 담배대에 노을지게 담고 붉은 입술 하얀 이름으로 청

전 물려드리던 그 담배를 다시 태줘 발지 모르.

말들은 첨차는 도련님도 순간 마음비에 질금하여 혹 같은 두 눈에 눈물이 들거니 맺거니 감춘하라고 왕급지급 감지덕진 두 손으로 받아들어

박인혜의 담배 타령에 이어서 경서도 남성 소리꾼 김주현과 거문고 주법의 한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연주자 박다울이 함께 연주하고 소리했습니다. 애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성 3인조 거문고 앙상블 다비가 연주하고 박경훈이 작곡한 음악 이별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안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복영. 회복할 복, 영화 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복영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영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복영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복영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복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여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5년 새 음원 현악 앙상블 초콜릿 창작음악과 함께 합니다. 이 초콜릿은 말씀드린 대로 국악 현악 앙상블 팀입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처럼 국악기 가운데 현악기만으로 편성을 해서 각악기가 가진 서로 다른 소리를 모아서 새로운 한 덩어리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출신을 비롯해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이기도 한데요. 2005년에 창단했어요. 그 이후에 꾸준히 음반을 발표하고 정기 연주회와 국내외 무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에는 모두 6곡이 담겨 있는데요. 베트남, 독일, 스페인, 중국, 에콰도르, 필리핀의 민요와 노래를 바탕으로 국악 현악기가 새롭게 그 음악들을 풀어낸 작품들입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보실 텐데요. 첫 곡, 아름다운 대나무. 베트남 북부 바크닌 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입니다. 아름다운 대나무의 선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내용은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대나무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요. 밝고 아기자기한 원곡의 선율을 최대한 살리면서 멜로디언 소리로 친근함을 더했고요. 중반부터는 리듬을 바꿉니다. 보사노바 리듬이 가미되면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소나무야를 위한 7번 변주곡입니다. 독일 민요 소나무야 오 테넌바움, 이 곡의 선율을 모티브로 만든 곡인데요. 늘 푸르고 꿋꿋한 소나무의 기백을 담아낸 곡으로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민요입니다. 자, 이 곡을 원곡의 주요 모티브를 7번 변주해서 들려주는데요. 원곡의 멜로디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어지는 묘미가 있습니다. 자, 두 곡 듣습니다. 아름다운 대나무, 소나무야.

국악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연주로 아름다운 대나무 베트남 민속음악을 새롭게 재해석한 음악이고요. 소나무야까지 이 곡은 또 독일의 민요잖아요. 두 곡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5년 새음원 현악 앙상블 초콜릿 창작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하는 기분도 들어서 참 좋은데요. 세 번째 곡은 태양과 함께 추물입니다. 스페인의 역사와 민중의 애환이 담긴 음악, 플라멩코의 감성을 담아낸 곡인데요. 특히 플라멩코를 대표하는 악기, 기타와 해금의 감성적인 선율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달빛을 따라입니다. 중국의 민요 모리화의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악기 어루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잘 살려냈습니다. 태양과 함께 춤을 달빛을 따라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태양과 함께 춤을 달빛 따라 두 곡 현악앙상블 초콜릿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2015년 새음원 현악앙상블 초콜릿 창작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흙으로 빚은 항아리입니다. 동명의 에콰도르 민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해금과 법금, 25연 가야금으로 구성해서 원곡의 정서를 살리면서도 한층 더 한국적인 색채를 입힌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안악엔 안악입니다. 안악은 자식,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가 부른 안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에 28개 언어로 번안될 만큼 널리 사랑받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원곡의 애틋한 선율에 두 대의 가야금과 해금, 거문고의 소리를 더해 애틋한 모성의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항아리, 그리고 안악엔 안악.

흙으로 빚은 항아리 안악엔 안악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5년 새음원 현악 앙상블 초콜릿 창작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해외 여러 나라의 익숙한 선율이 가야금, 거문고, 해금과 만나니까 더 특별한 느낌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낯선 듯 익숙하고 익숙한 듯 새로움의 경험 저희 코너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국악기가 다른 나라의 음악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역시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음악입니다. 목각 인형의 춤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0: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사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소리는 좀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름 일어나고 어딨어? 일어나고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녀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된다라고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이 이야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주중에 늘 잠이 부족하다가 오늘 같은 일요일에 잠을 몰아 자고 나면 언제 피곤했나 싶게 한 주의 피로가 싹 가시고요.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푹 주무셨나요? 아직 잠을 다 보충하지 못하셨다고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헤세의 말대로 10시간 채우면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게으르게 살아도 좋겠습니다. 산책길 첫 곡 웃다리 풍물 들으며 시작합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입니다.